8:55，刚刚听到的是薛之谦的声音，关于你。来，下一首歌我们听到的是遇见你。

听到汪苏泷的声音怎么了？我们下一首歌在周深的声音当中感受一场璀璨的冒险，这首歌《璀璨冒险人》。

上午的9:26要结束今天的音乐分享了，感谢各位在刚刚过去的一个小时陪伴和聆听，祝大家周四愉快，我们明天见吧。

忘了，也不管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6월 스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시에서 경기장 유동인구를 소비 증가로 전환해 상급 문화관광 체육 융합으로 소비 세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70국이 인대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연결공항 7월 여객 수송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한여름 연결 소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리념을 견제하고 경기로 인기를 끌어들이고 여름철 소비를 촉진하며 입장권 련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기반으로 전역업체 자원을 통합하고 업종 간 소비 장벽을 허물어 단기적인 경기 유동 인구를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전과정 소비 고리를 구축하고 전주 소비 시장의 질적 확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시 문화관광시장은 현상급 유동인구 혜택을 맞이했습니다. 동북리그 각 경기장에서는 연변 특색을 담은 명태응원단이 큰 인기를 끌며 전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응원단은 특색 민속춤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응원을 결합해 새롭고 독특한 품격을 선보였으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인터넷 화제 열기가 계속 높아지면서 연변 문화관광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새로운 명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명태춤이 연변 민속의 매력을 보여줬고 경기장 밖에서는 전 인터넷 유동 인구가 빠르게 소비 열기로 전환됐습니다. 높은 인터넷 화제성을 바탕으로 연변 명태는 인기 음식 반열에 올라 성내외 관광객과 축구 팬들이 연변을 찾으면 꼭 맛보는 특색 음식이 됐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 선생은 동북리그 명태춤을 보고 마침 연결 관광을 오게 됐는데 여행하면서 마른 명태도 먹어보고 명태 껍질도 맛봤는데 식감이 바삭하고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화토 명태집 본점 총경리 림규양은 동북리그가

0: 기를 끈후 가게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30%에서 40% 정도 늘었으며 하루에 명태를 70마리에서 80마리 정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태의 인기는 단순한 인기 음식 현상이 아니라 우리주의 입장권 변동, 저녁 소비 모식이 보여준 생생한 사례입니다. 2025년부터 전주 상무부부는 상업문화 관광 체육융합 발전 리념을 바탕으로 입장권 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등 여러 부문과 연동해 저녁 업태 자원을 통합하고 인터넷 유동인구와 경기 유동 인구를 소비 고객으로 전환해 소비 시장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업 축제부터 문화관광 명소, 체육 경기부터 교통 이동까지 입장권 내련동 모식은 소비 장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변 입장권 경제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맞았습니다. 우리주는 동북리그 경기 유동 인구 기회를 포착해 유니온페이와 함께 온라인 전용 플랫폼 연변 한장의 입장권 초대장을 조성함으로써 오프라인 분산 활동에서 온라인 통합 운영으로 도약했습니다. 현재 플랫폼에는 130여 개 우수 상가가 입점했으며 경기 입장권, 고속철도표, 항공권 등 각종 증표 간 장벽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입장권 온라인 등록, 자체 수령, 혜택 직접 제공을 실현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관광하고 구매하고 즐기는 전소비 고리를 아우르는 6대 주제 혜택 꾸러미를 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은 인기 특색 활동을 집중 조성하며 연변 입장권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인기 활동은 계속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매번 홈 경기 전후 3일 동안 축구 팬들은 각종 입장권으로 할인권을 신청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연변 유명 냉면집 16곳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활동마다 2,000장의 혜택을 제공해 축구 팬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년 연속 졸업 시즌 소비 열기에 주목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 수험생과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험표와 합격 통지서 전용 소비 혜택을 출시했습니다. 수험생과 신입생은 유효 증명서와 플랫폼 소비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가정 축하 소비를 정확히 활성화하고 소비 고객층을 확대하며 단계적 소비 잠재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연결 100 혜택도 마련해 모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7억 3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한 장의 입장권으로 전 지역을 연결하고 하나의 산업 사슬로 도시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소비 생태를 보완하고 내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해 전주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소비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8월 5일 C19기 임대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관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 지시 정신을 집중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결시 시진 두급 인민대표대회 교체 선거 사업 방안과 연결시 시진 두급 선거위원회 명단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인사 임명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들인 황금화, 장립군, 김홍매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부시장 장학빈, 시민법원 원장 김광석, 시민검찰원 검찰장 종금석, 시감찰위원회 부주임 태룡일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0: 최근 시 직속기관 당사위원회는 기관 대 강당 독서 나눔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주당위 당학교 당사 당 건설 교연실 강사 여표단을 초청해 청년 모택동의 성장 과정을 통해 독서와 실천을 결합하는 중요성을 말하다는 주제로 특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여표단은 초심을 굳게 지키는 것, 지행합일, 핵심 요지 등세 가지 측면에서 청년 모택동이 많은 책을 읽되 책에만 얽매이지 않고 인생과 사회의 실제를 바탕으로 말하는 성장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위인의 학업 과정, 신념 선택, 독서 취미, 조사 연구를 중시한 생생한 사례를 통해 독서와 실천을 긴밀히 결합하는 중요성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교류 나눔 시간에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소감을 나눴으며 자신의 직책과 사업 실제를 결부해 학습 체험을 공유했습니다. 시당위 선전부 판공실 사업일꾼 왕회에는 이번 독서 나눔을 통해 기관 간부들은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만리기를 걸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으며 문제를 가지고 독서하고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며 학습한 것을 실제 활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여름방학이 들어선 후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성수기 여객 흐름 증가 기회를 적극 포착하고 운송력 투입과 운행 봉사 보장 조치를 보완해낸 바 7월 한달 동안 운송 리착륙 1,599차례, 여객 수송량 23만 300명을 기록하며 월간 여객 수송량 역사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성수기 생산 목표인 성수기는 더욱 성수기답기를 실현하기 위해 연결공항은 3개월 앞서 여름방학 운송력 분석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동방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외 11개 항공회사와 적극 연계해 중점 항로 증편 등 사항을 놓고 여러 차례 소통과 조율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0: 여름방학 운송증편 700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동기 대비 104.1% 증가한 규모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연결공항은 항공과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주시 문화관광 부문과 연동해 민속관광, 변경관광 추세에 맞춰 증편 방향을 정확히 정했습니다. 또한 항공관광연맹을 방문해 단체 관광 수요를 파악하고 항공편을 동적으로 조율했으며 공동으로 항공관광 상품을 개발해 고객원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수기 암벽과 설비 노후화 문제 대응에 부문 간 지원을 강화하고 연합검사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성수기 시간대에는 탑승 수속 창구와 안전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해 고온 작업 보장 조치를 시달해 여름방학 운송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연결공항 항로개발판공실 보조 부인걸은 연결공항에서는 앞으로 여름방학 운송 후반기 여객 흐름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운송력 배치와 운행봉사 보장 조치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며 항공과 관광 융합 발전을 계속 심화해 성수기 생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8월부터 여러 가지 새 규정이 시행되는 바 제대군인 취업, 개인대출 업무, 사회조직평가, 의약대표관리, 출입국, 특수화물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됩니다. 제대군인 응시취업 창업 시 우대정책 적용, 제대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가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에서는 제대군인이 국가교육시험에 참가하거나 학력교육을 받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관, 군중단체, 사업단위와 국유기업이 인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제대군인의 연령과 학력 조건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대출 비용 더욱 투명하게 공개. 개인대출 업무 종합 용자 비용 명시 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대출 기관은 개인대출 업무를 진행할 때 대출자에게 종합 용자 비용 명시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종합 용자 비용 명시표에는 대출 원금 금액을 명시하고 대출 기관 및 협력 기관이 받는 각종 비용 항목과 비용 부과 방식, 부과 기준, 징수 주체를 항목별로 밝혀야 합니다. 사회조직 평가 표창 활동 관리 방법. 사회조직 평가 표창 활동 관리 방법이 8월 1일 시행됐습니다. 사회 조직이 평가 표창 활동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하며 항목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심사와 총량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사회 조직은 하나의 평가 표창 항목만 설립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5년에 한번 정기합니다. 의약대표 약품 판매 업무 담당 금지. 의약대표 관리 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규정에서는 의약대표가 의학, 약학 또는 관련 전공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갖추고 관련 약물 림상 리론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약대표는 약품 판매 업무 를 담당하는 등 9가지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업 뇌물 행위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입국 특수화물 물품 관련 기록 보존 기간 3년 이상 중화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특수화물 물품 위생검역 관리 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규정에서는 출입국 특수화물과 물품 관련 단위가 특수화물 물품 생물안전관리제도와 특수화물 물품 생산 판매 사용 기록을 구축해야 하며 기록은 사실대로 작성하고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곽욱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님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물에 헹궜지만 좁은 빨대 안쪽과 컵과의 연결 부위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화중과학기술대학 동재의과대학 부속협화병원 감염과 부주임 조류에는 인터뷰에서 빨대 컵의 청소 사각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며 빨대 컵과 일반 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구조가 복잡합니다. 빨대 내부는 가늘고 길며 꺾인 부분이 있고 입에 대는 부분, 밀봉딩, 무게추 등 부품이 많은 사각지대를 형성합니다. 둘째, 장기간 습하고 완전히 건조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는 마침 미생물 번식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입안의 침, 음식 찌꺼기, 세균이 빨대를 따라 컵 안으로 역류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쌓여 빨대 벽에 끈적끈적한 생물막을 형성하는데, 바로 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끈적거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진짜 원인입니다. 여기에 여름철 무덥고 습한 환경이 더해져 컵 내부는 장기간 따뜻하고 축축한 밀폐 환경에 처하게 되며, 이는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유 없는 종아리통은 혈전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매일 5시간씩 누워 휴대폰 놀던 남학생, 걸을 수 없게 됐다는 화제가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절강성 대주의 한 병원은 남학생 소황을 치료했는데 원래는 여름방학을 즐겨야 할 학생이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붓고 아파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고 결국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확진받았습니다. 가족의 소개에 따르면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소황은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5시간을 넘었으며 하루 종일 소파와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 전부터 소입니다. 한쪽 다리가 뻐근하고 팽팽하게 처지며 묵직하고 조이는 느낌이 있고 종아리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며 걸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병 있는 쪽에 피부가 붉어지고 만져보면 온도가 다소 높습니다. 흉부 답답함, 흉통, 숨이 차서 숨을 못 쉬는 증상, 두근거림, 객혈이 동반된다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색전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늘 40대 이후의 자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비만과 과도한 지방 축적은 대사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극도로 마른 상태도 높은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이 너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심근병증, 조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과 저체중은 모두 단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간 통통한 노인이 오히려 장수의 후보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낮은 전체 사망 위험을 가지므로 장수에 더 유리합니다. 이는 적절한 지방 축적과 건강한 지방이 오히려 장수에 보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상해교통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16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는 40세 이후 황금 체중을 제시했습니다. 남성은 BMI 26.3, 허리둘레 88cm, 허리 엉덩이 비율은

0.90. 여성은 BMI 25.4, 허리 둘레 83cm, 허리 엉덩이 비율이 0.85입니다. 이 수치는 기존의 표준 체중보다 확연히 높으며 정확히 약간 통통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이 기준이 더 완화돼 BMI 22.0에서 26.9가 더 적합합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통통한 사람이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리허원 김상월의 진달래 피는 고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가장 얻기 쉬운 것도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 또한 사람인데요. 물건은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는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만난 것이니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전략이 보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멋있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되라. 결국 사람은 느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20대에 이러한 것들을 놓쳤더라면 지금 또 이외에 뭐 하나에 얻는 것을 있으면 또 하나에 잃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뭐 알지 못했던 걸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아마 인생의 도리를 더 많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섭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물보다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더 깊고요. 그러니 나 잘났다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일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내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이 교훈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니 누구한테 집착도 말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니깐 욕심도 부리지 말거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그러니 가볍게 살아라. 네, 가끔은 이런 좋은 글들이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조금은 응거리졌던 마음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런 좋은 글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40대까지 열심히 버텨준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때로는 자신을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많이 도라고 합니다. 40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쉽게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 맞는 건강한 보양식 한 그릇이 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여름철 보양식의 요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심미가 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삼복 더위에는 이열 치열이라는 말처럼 네, 뜨거운 보양식을 즐겨 먹습니다. 여름철에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몸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3: 예, 보통 여름 하면은 아마 1년 중에서 아마 습기가 제일 많을 때인가 봅니다.
2: 네.
3: 그리고 습기도 많고

0: 무더위다 보니까 우리가 더위에 입맛도 없 떨어지고 기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무기력증도 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바깥쪽에는 혈이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바깥쪽에는 괜찮고 우리 몸속은 배가 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찬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몇탈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라고 우리 여름철에 봐도 삼복철이 되면은 우리 따뜻한 국물 같은 걸 많이 많이 걸 추천을 합니다.
1: 그렇죠. 닭고기와 오리고기, 또 갈비, 소꼬리 등 이렇게 여름철 보양식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식재료들은 어떤 영양 성분이 풍부하며 또 여름철 건강에 가져다주는 효능은 무엇입니까?
0: 보통 우리가 닭고기 하면 뭐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하면 단백질. 근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 중에서도 닭고기 하면은 우리가 하얀 단백질이에요. 그래, 하얀 단백질하고 여기 닭고기 주요하게 또 비타민 C도 비타민 단백질도 많겠지만은 비타민 B군 같은 것도 있고 아미노산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소화 흡수가 좀 좋다고 보면 돼요. 다른 육류보다는. 그래서 보통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여름에 이럴 때는 기력 회복에 좋은 저는 닭고기도 추천을 합니다. 근데 또그 반면에 또 닭고기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오리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리고기 하면은 불포화 지방산. 오리 기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육류보다는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지방에 대한 걱정 아마 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고기다 보니까 거기 또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비타민 A라든가 B라든가 이런 철분 정도 불포화 지방산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여름철에 체력 보충에 아마 좋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좀찬 성질이에요. 우리가 닭고기는 더운 성질이지만 오리고기 찬 성이다 보니까 저는 남성분들한테는 여름 보양식으로 오리백숙 같은 걸 많이 추천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닭고기 위주로 드시는 게 아마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이 외에도 우리가 또 소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고기 하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갈비탕이라든가 또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다 보니까 단백질도 많겠지만 또 철분 함량이 많아요. 소고기는 철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우리 근육에 좋은 이런 체력 유지에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소화가 괜찮은 분들은 소고기도 괜찮습니다. 소고기, 오리고기도 괜찮고, 뭐 우리가 또 소고기 같은 경우도 무슨 콜라겐 단백질, 뭐 칼슘 같은 거 많다고 또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고기도 괜찮습니다.
1: 궁합이 좋은 식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여기서 또 궁합, 또 여름 보양식 하면 또 닭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닭곰을
1: 에 따라서 또 육질과 맛이 전혀 다른데요. 여름철
0: 또한 마리 갖고 오셨는데 토종닭 갖고 왔는데 실은 그건 토종닭이 아니었어요. 양식을 드시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맛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음식이니까 맛있어야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 맛도 중요하면은 시간대를 또 넉넉히 잡으셔갖고 그래서 통으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오리 고기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리려면 어떤 오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실까요?
0: 오리 하면은 그래도 집에서 키우는 오리가 좋겠죠. 양계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결국 실은 오리고기 하면은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토막을 쳐서 볶는다든가 뭐 조림한다든가 뭐 튀김한다 뭐 다양하게 우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수 있지만은 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그래도 또 오리곰탕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리도 닭고기랑 마찬가지로 그냥 통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1: 통으로.
0: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분들한테는 제가 오리고기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도 닭곰 우리의 닭곰을 하듯이 그냥 우리 들어가는 조미료는 별로 얼마 차이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 오리고기가 비린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료를 넣으실 때 조금만 살짝만 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고기 여름에도 우리가 좋지만은 계속 오리곰 쪽으로. 그래서 오리곰 하기 힘드신 분들은 토막 치시더라도 좀 큼직큼직 치지갖고 국 쪽으로 탕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국물 마셔야 되니까.
1: 그렇죠. 이제 오리 고기도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 오리 고기의 영양을 살리면서도 또그 잡내를 줄이는 요령은 무엇입니까?
0: 맞습니다. 오리고기 하면은 담내가 좀 특이한 담내가 좀 향이 많이 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통 맛술을 맞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그래서 오리고기 정도는 저는 맛술 갖고는 아마 그 힘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는 소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비린내가 없는 안 나는데 우리가 모든 고기 종류는 뼈가 붙은 부분이 제일 비린내가 담내가 많이 나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그 대신에 담내만 잡으면 또 그 반면에 향도 엄청 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비찜

0: 갈비탕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뼈가 붙은 부분이 구수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너무 탐내가 심하기 때문에 속골이 탐내가 제거 못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못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골은 첫째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그냥 찬물에 데쳐갖고 한번 데치셔야 돼요. 데치실 때 그냥 꼭 찬물에 넣으셔야 돼요. 속골이는.
1: 네.
0: 도망내서 보통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물에다 담궈갖고 그 핏물 빼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핏물 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물에서 한번 끓여서 데쳐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데치는 과정에서 우리 잡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데칠 때 어떤 분들은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속골을 데치든가 뭐 고기종을 데칠 때 찬물에 넣는가요? 아니면 더운 물에 넣는가?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고기종은 찬물입니다.
1: 네.
0: 우리 찬물에 넣으셔갖고 그 물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맛술을 넣는다든가 소주 같은 거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1: 네.
0: 저 같은 경우도 거기다 또 생강도 넣어요.
1: 그래서
0: 생강 넣으셔갖고 한 5분 정도
1: 네.
0: 불을 끓여갖고 그 불을 건지셔갖고 한 5분 정도 끓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
1: 네.
0: 끓이셔갖고 또 찬물에 충분히 헹구셔야 돼요.
1: 네.
0: 우리가 보통 헹구실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막 헹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렇게 흐르는 물에 헹구셔야 돼요.
1: 아, 흐르는 물에?
0: 네, 흐르는 물에 헹구셔야 우리가 핏물에서 잘라내시고 우리 다시 조리를 해야지 그게 기름기가 많다 보면은 솔직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 드셔야 될 거가 우리 소고기 기름기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1: 네.
0: 왜냐면 소고기 기름은 보통 42도 정도 돼야 이제 기름기 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 우리 체온이가 36도다 보니까 우리 기름기가 잘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드실 때 우리가 기름기를 잘 제거해야 돼요.
1: 못지않은 네, 소고리탕을 만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집에서 소고리탕을 할 때 거기다가 우리 통고추이지 않습니까? 알로추가.
1: 아, 네.
0: 알로추 정도로 저는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생강도 넣고 우리 탕을 할 때는 조리 막 돌려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넣은 경우가 있어요. 뭐 대파라든가 양파라든가
1: 네.
0: 탕이다 보니까 다른 걸 다른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 소탕 향을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1: 네.
0: 거기는 양을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도 할 때 대파도 조금만 넣고 우리 양파라든가 조금밖에 안 넣어요. 그래서 생강도 조금 넣고 아까 말씀드린 건 통고추도 보통 하는 음식보다는 많은 양을 줄여요. 줄여서 조금밖에 안 넣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그 양을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갈비찜 하면 네, 남녀로서 누구나 좋아하는 네, 보양 음식인데요. 그러나 자칫하면 이 고기가 질겨지거나 양념 맛만 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갈비 본연의 풍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또 양념은 최소화하면서 또 감칠맛 나는 비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오늘 제가 갈비찜 맛있게 하는 방법 제가 오늘 조금 상세하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1: 아, 네.
0: 예, 보통 여름 하면은 갈비탕도 좋아하지만 갈비찜 좋아하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갈비찜 하는 방법만큼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갈비찜 하면은 우선 우리가 갈비를 잘 고르셔야 돼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갈비찜 하는 갈비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중간층의 가위로 양도 빼 말고 가운데 우리 갈비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삼백이라고 그 파뿌리 쓰거든요, 감기. 그래서 우리 파뿌리하고 잎하고 같이 해서 거기 양파랑 생강에 넣고 푹 끓이시면 돼요.
1: 네. 그래서 끓여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새치네탕 하면은 유명인분들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새치네탕도 몸에 엄청 좋습니다. 우리 전통 보면은 우리 꽃상이죠.
1: 네.
0: 그래서 요즘 꽃상, 시중에 꽃상 보면은 너무 달아요.
1: 아,
0: 우리가
1: 그렇죠.
0: 탕 하기에는 좀 너무 달고 네. 그냥 소스로 찍어 드시면 좀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첫째는 밀물고기 좋아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하는 고추장 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우리 고추장 선택하실 때 우리가 웬만하면은 안단 쪽을 고르기 좋고 만약에 내가 집에 그냥 고추장에 탄 것밖에 없다 싶으면은
1: 네.
0: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고추장을 절반만 줄이시고 거기다가 네. 우리 된장도 맛있습니다.
1: 아, 된장도 네. 함께.
0: 예, 네. 네. 훨씬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럴 때는 우리가 된장하고 고추장 저는 1대1로 쪼물쪼물 해갖고
1: 네.
0: 너무 달다 싶으면 된장 좀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된장이
1: 네.
0: 많다 싶으면은 거기다 우리 고춧가루 넣으면 돼요.
1: 아, 고춧가루.
0: 예, 이렇게 네. 넣어서 제가 쪼물쪼물 해갖고 무치해갖고
1: 네.
0: 쓰면 괜찮아요. 그래서 무칠 때 거기다 저는 웬만하면은 생강하고 물고기다 보니까 보통 다 찬성질이에요, 성질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중화해야 되니까 거기다 저는 생강하고 마늘하고 다 재갖고 여기 된장하고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 이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그래서
1: 네.
0: 예, 전부 좀 무치세요. 잘 무치셔갖고
1: 네.
0: 우리가 이제 기름에다가 먼저 볶다가
1: 아,
0: 예 먼저 예 고추장을 볶으면 향이 훨씬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볶다가 우리가 거기서 또 감자도 볶아요.
1: 아, 감자도,
0: 예, 감자도 토막지가 큼직큼직해갖고 감자도 먹고
1: 네.
0: 우리 호박도 넣고
1: 아.
0: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이 더 깊은 맛 좋아하시면은 저는 거기다 돼지고기 넣어도 괜찮아요.
1: 아, 돼지고기요?
0: 예, 돼지고기
1: 네.
0: 살짝 편 썰어서 넣어서 같이 넣어도 훨씬 풍미가 좋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돼지고기 안 드신 분들은 또 소고기도 괜찮아요.
1: 네.
0: 소고기 넣어도 작게 썰어도 괜찮아요.
1: 그래서
0: 예, 그래서 감자랑 호박이나 이제 볶다가
1: 네.
0: 볶다가 그다 이제 말하는 그 민물고기 있잖아요. 그거
1: 네.
0: 조금만 넣으시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한 근근 넣고 끓인다면은 한 성량 정도를 같이 장에다 볶으면 돼요.
1: 아,
0: 깨질 정도로.
1: 네.
0: 볶고 나머지 미꾸라지는 나중에 끓을 때 넣으면 돼요.
1: 네.
0: 그래서 그 볶다가 우리가 그 국물 넣고 국물 끓이다가
1: 네.
0: 미꾸라지 넣는 거예요.
1: 아.
0: 아마 이렇게 끓이면 아마 맛있는 새치네탕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새치네탕은 또 내기가 네.
1: 아, 그렇죠.
0: 예, 내기가 들어가니까.
1: 네, 빠질 수 없죠.
0: 빠질 수 없죠.
1: 네.
0: 잡내도 많이 잡아내고.
1: 네.
0: 끓입니다. 그래서 저는 끓이실 때, 국물 좋아하는 분들은 국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1: 근데 네.
0: 저는 웬만하면은 내 국물하고 우리가 그 주재료의 비례를 맞추라고 싶어요. 국물이만
1: 네.
0: 너무 썰렁하고 깊은 맛이 없고.
1: 그렇죠.
0: 또 너무 깊으면 또 너무 탁탁하고 해서
1: 네.
0: 그 아마 그 수위 조절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내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넣는 것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저는 내기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한참 끓지 않았습니까?
1: 네.
0: 끓기 직전에 마지막에 끓은 다음에 넣고서 거기서 한 1분 정도
1: 네.
0: 더 끓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1분 정도만 더 끓이시고.
0: 예, 맞습니다.
1: 그래요. 근데 그 미꾸라지 그 물고기 특성상 가시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럴 때는 어떻게 또 좋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0: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아이들이 미꾸라지 우리 흉태 때문에 안 드신 분들 많아요.
1: 네.
0: 근데 실은 미꾸라지가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미꾸라지를, 좀 한번 국물 좀 끓이라고 싶어요. 한번 끓이셔갖고, 거기다,
1: 네.
0: 예, 아까 깍두기 씻어갖고, 거기다 끓일 때 그냥 국물 넣고 끓이세요. 끓여갖고, 거기다 생강 넣고,
1: 네.
0: 이제 끓이면 돼요. 그래서 끓이다가서 충분히 익은 다음에,
1: 네.
0: 저는 그 통째로 믹서기 갈라고 갖고 싶어요.
1: 믹서기에?
0: 예, 예, 그래서 그 미꾸라지 자체가 우리가 보통 뼈 하면은 갈수록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많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꾸라지 안 먹는 이유는 그 뼈를 가르기 싫어서 지금 다 안 먹고 있거든요.
1: 네.
0: 국물만 마시고.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꾸라지를 그냥 그 익은 상태에서 그
1: 네.
0: 국물 그 자체 그대로 우리가 믹서기 가시면 돼요. 충분히 우리 죽철 어둡 만들지
1: 네.
0: 곱게 갈아갖고
1: 네.
0: 우리 그걸로 다시 미꾸라지 탕 만들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 미꾸라지 탕인데 미꾸라지 안 보인다고.
1: 네.
0: 근데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맛만 충분히 내면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미꾸라지 탕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1: 네.
0: 지금 우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거지라든가 배추 같은 정도로 대체갖고
1: 네.
0: 그걸 다져갖고 넣으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시래기탕 해 드시듯이.
1: 네.
0: 예, 그렇게 해 드시지 우리가 시래기 할 때 그 국물 대신에 우리가
1: 네.
0: 아까 새치네 간 그 국물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안 드시는 분들도 아마 미꾸라지탕을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1: 그냥 네.
0: 찌개 먹듯이
1: 그렇죠.
0: 아마 있더라고요.
1: 네.
0: 몸이 좋은가 성의하고 능이하고 표고더라고요.
1: 네.
0: 아마 한국 분들 엄청 많이 드시고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도 형편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1: 네.
0: 아마 버섯종류 다양하게 안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성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경량이 있으니까
1: 네.
0: 또 제철이 그때만 나오다 보니까
1: 네.
0: 재배가 안 되니까
1: 네.
0: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성의버섯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드시는 것이 생으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1: 아, 네.
0: 아까 우리

0: 또 비싸고 다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생으로도 주고 그다음 또 구워 드시더라고요.
1: 아, 네, 구워 드시.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 보면은, 아기들 보면은, 네, 보통 우리가 굽거나 하는 것도 향 때문에 안 드시는 분 있어요.
1: 네, 특유의 그 송이 버섯의
0: 그 향 때문에. 향 때문에. 네,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1: 아, 네.
0: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저는 밥할 때 밥에 넣고 괜찮더라고요.
1: 아, 밥에 넣고.
0: 예, 밥할 때 보통 아이들 잘 안 먹으니까 또 그냥 저 같은 게 우리 어른다 보니까 예, 찢어서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1: 아, 찢어서.
0: 예, 그래서 네. 거기다 우리 세 식구 할 때 밥할 때 하나만 정도 찢어도 네. 밥 향이 훨씬 충분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싫다 아이들이 거부한다 싶으면은 네. 우리 찢어져갖고 내가 송송송송 써주면 돼요. 조그맣게.
1: 네.
0: 그러면은 색상도 잘 안 올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송이밥도 괜찮고 송이죽도 괜찮고
1: 네.
0: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안 먹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제 숨어서 먹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송이도 송송 썰어갖고 계란말이도 괜찮더라고요.
1: 오, 아이들은, 계란말이요?
0: 예, 예, 네. 계란말이 해도 괜찮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계란찜에도 괜찮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송이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말하면 능이버섯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아,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그 사람마다 후장모라고 보면은 네. 엄청 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색상도 좀 거무시다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집에 드신 분들 참 많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능이버섯을 제일 활용하기 좋은 시절이 아마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지금이요?
0: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삼계탕 하거나 닭곰 할 때 저는 네. 최선을 투철하고 싶은 것이 능이버섯이에요.
1: 삼계탕 네. 능이버섯이요.
0: 삼계탕 능이버섯도 괜찮고 우리 네. 닭곰도 네. 능이 닭곰도 괜찮습니다. 닭탕에 넣으셔갖고
1: 네. 네.
0: 그래서 능이버섯 같은 게 요즘 시절에 아마 많이 드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닭탕 할 때나 할 때도 네. 드셔도 괜찮고 우리가 보통 능이버섯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 만두 할 때 만두속도 괜찮아요.
1: 아, 만두속이요?
0: 네. 네. 만두속도 괜찮고 우리가 다양하게 쓰는 능이버섯도 실은 이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찢어갖고 냉채 묻힐 때 살짝 데쳐갖고 넣어서도 괜찮고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죽한다든가 밥한다든가 하다 괜찮고 이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가 요즘 요때 우리가 지금 닭곰 할 때
1: 네.
0: 닭탕 해갖고 우리 닭탕도 제가 지금 더 닭곰 팔고 있는데 지금 네. 탕도 같이 하거든요. 그때
1: 아, 네.
0: 거기다 능이버섯 넣어갖고 같이 닭탕에 넣으시면 아마 풍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1: 네.
0: 우리 표가버섯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가 아무리 표어일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 항아식품 중에 10대 식품 중에 하나가 그 안에 표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만큼 우리 표어버섯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표어버섯 네. 같은 게 우리가 뭐 이거 튀김이라든가 전이라든가 무침이라든가 찜이라든가 정말 다양할 수 있는 게 실은 우리 표어버섯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저는 또 시간 할 때 표어가 표어 소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우리가 다양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네 이제 버섯도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좋은 보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버섯도 이제 죽을 네 끓일 때 넣으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지
0: 네.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요. 어떤 식재료와 같이 또 곁들여서 만드는 것이 더 맛도 살리고 영양도 살릴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버섯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모든 야채가 거의 어울려요.
1: 네.
0: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육류도 다 어울립니다.
1: 네.
0: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리할 때, 우리 요즘 또 볶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저는 버섯 할 때 다양한 채소들을 색상별로 맞추라 하고 싶어요.
1: 색상별로요?
0: 네. 우리가 좀 오향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1: 네.
0: 항상 저는 항상 오향이 좀 집중하고 그래서 오향하면은 우리가 우장 이제가
1: 네.
0: 우장 루우서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가 우리 오향이 다 관계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한 끼 식사할 때 웬만하면 좀 다섯 가지 색상을 넣으라 하고 싶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다 우리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버섯 맛이 버섯 잡채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버섯 잡채 한다 하면은 우리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거 까만 버섯도 넣고
1: 네.
0: 아까 우리 하얀 버섯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얀
1: 네.
0: 버섯도 넣고 또 파란 채소도 넣고
1: 그
0: 빨간 당근도 넣고 해서
1: 네.
0: 다섯 가지 색상 만들어 갖고 우리 버섯 잡채 만들었다 저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버섯 잡채요.
0: 네, 그리고 잡채도 하기도 쉽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또 육류 좋아하시면 여기다 육류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예부터 버섯 하면은 모든 육류와도 잘 어울리겠지만은
1: 네.
0: 우리 모든 채소하고 잘 어울립니다.
1: 그래서 그렇죠.
0: 저는, 예, 저는 네.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 그 계절에 맞는 채소로 그 계절에 맞는 채소 갖고 색상을 맞추러 가고 싶어요.
1: 네, 그래요. 버섯으로 이제 그 샤브샤브를 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0: 훨씬 좋습니다. 예.
1: 네, 어떻게 해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제일 좋은 게 버섯 전골이겠죠.
1: 아, 버섯 전골.
0: 예, 네. 버섯 전골하면 맞죠. 근데 버섯 전골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다양한 버섯 다 구매하시면 돼요.
1: 아, 다양한
0: 우리
1: 버섯.
0: 우리 시중에 나가면 네. 버섯 종류가 많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뭐 동그란 것도 버섯 맛이 나요. 그래서
1: 네.
0: 그 종종 저 모든 버섯 그 시적 계절에 나온 버섯을 몽땅 합치면 돼요.
1: 네.
0: 그래 거기다가서 우리가 또
1: 본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여름철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1: 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린 보양식 요리법이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죽이고 싸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여러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처연 씨, 방금 말한 여자들은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녀들은 다 미모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겠지요? 그런 여자들이 어떻게 저하고 같겠어요? 전 그저
1: 아니, 안 봐요? 그래서 누가 누구고 헤어지고 만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별과 만남, 보기에 재밌고 웃은 점이 없으면 누가 본다고 그래요? 나는 삽시계 비애를 느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없다니. 세상 남자들을 위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초연이의 이런 설교 때문에 여화가 남자들에 대한 신심을 잃을 것 같았다. 원래 좀 낙심하고 있는데
2: 보고 가면 좀 아쉽죠. 향항에 온 관광객들을 보면 짧기 짧은 7일 여간에 전 향항을 다 돌아보고 싶어 해요. 내일 내가 여화 씨를 데리고 지하철에도 앉아보고 피자도 맛보고 산에도 오르고 영화도 보고.
1: 뭐, 여화 씨가 관광객인가요? 처연이가 웃었다. 나는 낯이 간지러웠다. 자신이 무척이나 촌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다.
0: 전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냥 지금까지의 일을 잘 정리하고 싶어요.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건 잊을 거예요. 내일에는 여기에서 있었던 기억을 버리고 맹파의 차를 마시고 홀가분한 심정으로 전륜차에 오를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신생아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는 그이 생각을 할 거예요.
2: 내일 저녁에 또올 거예요?
1: 나와 처연이는 아쉬운 듯 물었다.
0: 올게요. 와서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요.
2: 꼭 와요. 약속해요.
1: 내일 저녁에 상황 아가씨 총결승 있어요. 시제가 끝나면 인사 달려올게요. 여아씨. 서연이는 손을 마구 흔들면서 설명했다.
2: 못 와도 괜찮아.
1: 그래요, 알았어요. 나에 대해 완전히 시름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감히 허튼 짓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도 오늘 여자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가장 강한 여자가 가장 약하고, 가장 약한 여자가 가장 강. 1년에 한번 있는 한강 아가씨 선발 대회를 위해 심부름꾼 의무를 다 해야 했다. 카메라 장비를 잘 준비하고 체력을 유지해서 내일 새벽부터 새끼 호랑이 마냥 싸움판에 뛰어들어 누가 하룻밤 사이에 이름을 날리나 지켜봐야 했다. 낙선된 아가씨는 낙선 아가씨 관명을 달고, 선발된 아가씨라도 1년 후에는 인기가 못해진다. 낙선되었든 인기를

일튼 다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기든 지든 다 같은 결과니 정말 사람이 못할 노릇이다. 하지만 초연이가 아파트 계단에서 누나네 일가를 만났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온 가족이 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오랜만에 놀러 나가는 것 같아. 식사 후에는 영화 보러 간다. 보통 신혜성에서 출품한 코미디 영화인데 당분간 고민을 잊고 웃기에는 제격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충실한 하루에 만족한다. 아이가 신나게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그들은 아이 단장의 심혈을 쏟느라 자신의 용모와 기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냥 충실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점차적으로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온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가장 낭만적인 한 가지는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한 가지인 것은 틀림없다. 그들은 백년 해로를 믿지만 영원히 한 마음인 것은 포장할 수 없다. 어느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찬란함에서 평온으로, 평온에서 조용으로, 다 그런 것이다. 특히 돌출된 것은 없고 무시무시한 모살 같은 건 더구나 없다. 그는 그녀의 영원한 남편이고 그녀는 그게 영원한 아내이다. 라디오 소설 연지국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최림 정선아 전예니 제작의 명무령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아이들이 배우는 고대 시대에 등장하는 대표 건축물 모형 조립 장난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지만 직접 건축물을 만들어 보면서 시속 풍경을 상상하고 시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선뜻 구매했죠.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장난감 상자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서둘러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부품 개수가 꽤 많고

0: 설명서에 그림도 빽빽하게 적혀 있어 금방 허동되고 포기할까 살짝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찬찬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조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부품의 모양과 자리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천천히 맞춰 나갔습니다. 가끔 부품을 잘못 끼워 틀어지기도 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다시 살펴 수정해가는 아이의 찬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아이지만 나이보다 더 성숙한 찬찬한 성미가 탄복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장난감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내심도 함께 기르게 되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찬찬하다입니다. 거칠거나 경솔하지 않고 자세하고 차근하다 하는 뜻으로 살펴보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서둘러 셔터만 누르면 놓치기 쉬운 작은 디테일까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눈으로 훑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무언가를 훑어볼 때 찬찬하게 살펴보다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천천히와 차이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는 속도만 느리다는 뜻인 반면 찬찬하다에는 느림 속에 꼼꼼함과 침착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지고 빠뜨림 없이 살핀다는 깊은 뉘앙스가 살아있죠. 요즘은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서두르기 일쑤인데 가끔은 찬찬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꼼꼼하고 차근한 성격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침착하게 천천히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찬찬하다 이 단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15차 5기는 전환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습권평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이민의 갈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조력하고 이민이 시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많고 더 공정하게 전체 이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를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심속 개척하자 습권평 총서의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대중의 관심사를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민을 위해 태어나고 이민을 통해 발전합니다. 올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권평 총서기가 밝힌 당의 우선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종 튼튼한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 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이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우리 당은 강산이 바로 이민이고 이민이 바로 강산이며 이민의 편에 확고하게 서고 이민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민과 함께 일한다면 그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빠른 열정에도 습권평 총서기는 시종 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경축대회 이후 진행된 첫 지방 고찰에서 총서기는 상해시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에 신민 신촌 주민구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원근이 이름난 낡고 초라한 주민구였으며 적지 않은 주민들은 1년 내내 변기를 들고 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개조와 승격을 통해 이곳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고 총서기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총서기는 대중이 생각하는 점을 생각하고 대중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며 대중이 걱정하는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중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시민신촌 주민구 주민 조공기 씨는 현재 주방이며 화장실을 모두 갖추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고 이를 난 총소기도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일을 진정 관심하는 총소기는 여러 사안을 꼼꼼히 료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처가 안정되어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민생 개선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올 6월 습검형 총서기는 산동성 덕주시 릉송구 변림진 소우가촌 주민 오흥휘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총서기는 오흥휘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취업과 수입, 노인 건강, 어린이 학습 등 일상을 뇌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가족만의 일이 아니며 수천 수만 가구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총서기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바른 지속관 수립과 실천은 전국적으로 대중의 행복과 이어져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노인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피했습니다. 각급 당윤회와 정부는 각종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양로 서비스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제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노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검형 총서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 남의 부모도 공경해야 한다는 연말 그대로 우리는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로신과 양로서비스 거리는 모장애와 노인 진화형 개조를 추진해 노인들에게 다원화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최대 민생입니다. 택배기사, 온라인 택시기사, 전자상거래 종사자 등 새로운 취업 계층은 아름다운 생활의 추구자와 창조자, 소호자입니다. 신가구 가도 부모식당에서 습검평 총석에는 그곳에서 휴식 중인 택배기사입니다. 북경 제4중학교 웅안 캠퍼스에서 총석에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분발 정진하면서 웅안 신구와 중국식 현대화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습검형 총서기는 더 분발 정진하고 무럭무럭 성장해 우리의 우선 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완 생태 환경은 가장 공정한 공공제품이자 가장 보편적인 민생복지입니다. 올 3월 말 수도 의무식수 활동에 참가하면서 습검형 총서기는 전 사회를 조직하고 동원해 식수소름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온 대지에 푸르름을 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녹색을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빨리 늘린 국가가 되었고 하늘이 맑고 대지가 푸르며 물이 청정한 생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생태 환경 법전을 반표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법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올 전국인대 정력회의 기간 농공민주당, 구삼학사, 의약보건계, 사회복지, 사회보장계, 위원합동소조회의에서 습검평 총석에는 건강 중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나라 국정에 착안하고 중국 특색 보건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견제하며 신시대 보건 건강 사업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의료 보건 건강 체계를 건설했고 인구 평균 기대 수명은 중고소득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건강 중국은 갈수록 더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도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더 따뜻한 민생 답안지를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취업 정신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민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보급 번율을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민생보장은 더 유력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중공장 정시국은 재해방지, 피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둘러싸고 제2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집단학습을 투지할 때 습검평 총서기는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인민 태종의 생명 재산 안전을

0: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장마철입니다. 습금총 총서기는 대중들의 안위를 지종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려 재해 방지와 구조의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잘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류옥 소장은 올 들어 습금총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국정 운영 실천에서 민생복지를 더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민생건설은 선명한 시대적 특징과 실무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과정에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중의 현실적 난제 해결에 착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원한 견제에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1: 기를 보도 기초 다지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서비스업 질적 향상과 성격으로 내수 성장 기반 관계자 초려청은 올해 여름철 견학 체험 주문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소매액은 5.3% 증가하여 상품 소매액 증가률을 4.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서비스 소비는 이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생활성 서비스업이 뜨거워지는 동시에 생산성 서비스업도 첨단 제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신향의 한 변배전 설비 생산 기업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력 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피동적인 긴급 수리에서 능동적인 운영 유지 보수로의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기업연구개발 부총감 구세호 씨는 장비 작동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어 많은 잠재적 위험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제거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고객 불만율은 약 60% 감소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되어 올해 온라인 운영과 유지 보수 서비스만으로 600만 원 이상의 주문을 창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생산성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전환과 성격에 가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고 임대 상무 서비스업은 11.9%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질적 제고와 성격의 배후에는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 자리했습니다. 올 4월 공간이 존재합니다.
0: 상무부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지식 집약형 서비스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중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수출 증가률은 57.2%, 지식 재산권 사용료 수출 증가률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의료형 서비스 수출과 운송 서비스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6월 의료형 서비스 수출액은 2,292억 원으로 31.1% 증가해 상위 5대 서비스 수출 분야 중 증가률이 가장 빨랐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7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산업 물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항목별 지수를 보면 7월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연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철도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1%포인트, 도로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복합 운송 영역의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각지는 지속적으로 복합 운송 방안을 혁신해 철도 해상, 연합 운송, 한계 운송장, 원스톱 취급, 데이터 상호 연동 등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서비스 영역을 보면 산업 물류가 가열층 발전하고 교통 운수 설비, 통신전자, 전기기계, 스마트 가전제품 등과 같은 산업 물류 업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철도의 고부가가치 소량 화물 운송과 도로 차량 단위 운송 업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견학, 가정, 단체 등 소비층을 대상으로 상업, 관광, 문화, 오락을 결합한

0: 몰입식 체험형 소비 장면을 선보여 지역 간 여객 유동, 상업 유동, 물류 등을 활성화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부회장인 마승영 비서장은 관련 정책에 힘입어 6개망 기획을 추진하고 물류망 건설을 다그치며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 연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여러 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망기획 정책이 실시되면서 물류시장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할 것입니다.
1: 7월 17일 중종시 팽수현 한가가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습금평 총소의 중요 지시송신과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깊이 관찰하기 위해 공무원이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비상관리부가 주관하고 자연자원부,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부, 중경시인민정부 등 관련 측에 참여하에 중경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합니다. 공무원 중경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 조사평가팀은 4일 중경 팽수현에서 첫 전체회를 열었습니다. 조사평가팀 팀장이며 비상관리부 당위원회 위원이며 전국 구성하고 재해 원인을 규명하며 전 과정에 걸쳐 재해 방지 대응과 응급처리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안전작업 책임을 한층도 관찰하고 지질재해 등 잠재적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해 제거하며 관측과 조기경보, 순찰, 위험요소 제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과 감소, 구조작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이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0: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각종 로봇 누적 수출량이 120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인간형 사족지능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뜨거운 로봇 산업은 새로운 직접적인 로봇 개발 응용 공정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 수요를 겨냥하여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모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AI 시대 취업 새 관찰 오늘은 로봇 스승을 만나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봇 연구개발 현장에 들어서자 인간형 로봇 여러 대가 각기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로봇은 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어떤 로봇은 잡기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첨단 기술 현장에서 기사는 로봇 개발 응용 공정사인 위흥봉 씨를 만났습니다. 위흥봉은 현재 인간형 로봇의 응용 방향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궤적 프로그래밍과 말단 보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방식으로 훈련, 수집, 추론,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I 방식으로 로봇 훈련하기는 쉽게 말해 로봇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0: 융합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1: 호의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해 진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70주년입니다. 피라미드 정치전략연구센터는 일전에 양국 관계 첫 연례보고서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이집트 중국 관계 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칸딜러는 이 연례보고서의 편집장입니다. 보고서는 이집트와 중국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은 이미 인공지능, 사이버안전, 항공우주, 녹색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를 포괄했으며 쌍방은 브릭스 협력기제, 1대1로 공동건설 등 구도 내에서 쌍무관계의 질적 비전을 가열충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칸딜러는 양국 관계는 서로 조건을 존중하고 민족 독립을 지지하고 패권을 반대하는 기반 위에 건립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쌍방은 발전 모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다국화를 지지하며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등 의지에서 공동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이집트는 새 중국과 소개한 첫 아랍 국가이고 아프리카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시대를 지향하는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총사진의 인도하에 당면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쌍무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딜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3대 대륙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이집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통해 지역 우세를 한층도 발휘하고 글로벌 신흥무역과 물류, 공급 생산망에 융합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에 대해 칸딜러는 관련 협력구는 이미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와 이집트 수에즈 운하 회랑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공동제조, 기술 이전, 완전한 산업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협력구는 이집트가 지역 우위를 지역 경제 영향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 등은 이집트를 포함한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특산 우위를 갖는다며 용자 기술, 투자와 인프라 건설 면에서 글로벌 남방에 더 많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더 넓은 발전 공간을 개척해 주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과 이집트 호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절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타이 IP의 인기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 단수거 설명 시간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예를 들어 당태종은 정관 초기의 신하들과 함께 수나라 흥망의 성패와 득실을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당태종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실수가 바로 문화와 교육에 대한 골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문제 시기 눈앞의 리에만 급급했던 탓으로 지방 교육에 돈을 쓰기를 꺼려 주와 현의 교육을 모두 폐지해버렸습니다. 네, 심지어 중앙의 국자감과 국자학의 인원도 대폭 줄여 가장 적을 때는 단 72명만 나와 공부하게 했습니다. 부당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북을 치고 서류 상자를 들고 8회 과거 시험이 있은 후 당태종은 단문 우에서 새로 합격한 진사들이 줄을 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천하 영웅들이 다 내게로 몰려오네라고 감탄했습니다. 네, 이처럼 인재와 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깊은 중시가 있었기에 당나라 초기 문치는 탄탄한 기반을 닦았고 나중에 이 문치가 무공과 결합되어 유명한 정관의 통치라는 성쇠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뿌리를 지킨다고 하고 이런 것을 두고 근본을 공고히 한다고 합니다. 네,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데서 문화건설은 줄곧 한 사회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높은 문화적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습근평 총서기가 말한 것처럼 중화민족의 새로운 문화를 건설할 사명을 짊어지고 전민족을 위대한 부흥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5: 역파조후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마음을 키우고 민족을 위해 혼을 심어야 합니다. 당대 중국에서 문화건설의 함의는 주로 세 가지 내용을 포괄합니다. 첫째,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 대한 전승입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는 중화민족의 뿌리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23년 6월 2일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에서 중화 문명이 보유하고 있는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 5대 두드러진 특성을 깊이 있게 총화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 5천년의 문명이 없었다면 어디에 중국 특색이 있고 중국 특색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성공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8월의 어느 날 돈황 막고구르 한 명의 특수한 국보 수호인 습근평 총서기를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돈황 연구원에서 번금씨 등 문물 실무자들을 친절하게 접견했습니다. 번금씨는 현재 돈황 연구원의 명예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6: 그는 50여 년간 사막에 뿌리 내리고 석굴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도낭 막고굴의 연구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5: 2019년 9월 번금 씨는 문물 보호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막고굴의 되돌릴 수 없는 쇠퇴를 막기 위해 도낭 연구원은 일찍 20세기

0: 80년대 말에 벌써 디지털 돈왕이라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1: 일반적인 관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해설
2: 소무강하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되도록 돈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0: 석굴은 끊임없이 풍화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돈왕 막보굴의 보호와 연구, 선전 사업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등목은인 스금팽이서 하는 전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왈왈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난쟁이야마 점핑돼지 에이르기까지 다수의 타이 오리지널 IP가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와 일상, 일부러 완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신 진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 자기 투영과 정체성 확인을 하게 되고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감정적 공감이 핵심이라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발적 확산은 흥행의 엔진입니다. 버터베어의 출근 일상, 점핑돼지의 목욕 영상은 네티즌들의 재창작을 거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조회수를 축적했습니다. 브랜드는 이에 맞추어 공식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 내용 운영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단기적인 관심을 장기적인 애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감 마케팅은 IP와 소비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혔고 후속 상업적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자 기반도 다져주었습니다. 타이 IP 경제의 활발한 발전은 정부의 체계적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타이 정부는 2025년 2026-2027년 지식재산권 발전 계획을 기준하여 법률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치매 단속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타이 창의경제국은 창의기자 인센터 확장, 내용실험실 설립, 창의인재 양성 확대 등 조치를 통해 IP 산업 발전에 정책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성숙한 IP 운영 체계가 타이 IP의 상업화에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터베어가 인기를 끌자 중국 대리점은 즉시 성숙된 IP 육성 모델을 도입하여 단기간 내 내용 열기를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증폭된 트래픽과 상업적 열기는 다시 타이로 역류하여 타이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는 아이는 중국의 판마트와 계약한 후 평상에서 전 품목 제품으로의 전환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유통망과 현지화 마케팅을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인기 IP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중국의 IP 운영 체계와 각국 창의적 내용의 깊은 결합은 더 많은 IP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타이 IP는 국제적 상업 지도를 확장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터베어는 중국에서 테마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놀이공원과도 깊이 협력하여 IP를 놀이공원 체험에 접목시켰습니다. 또한 저작권 라이선싱 크로스오버 협업, 오프라인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호감을 제품군을 넘는 소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타이 캐릭터 산업 규모는 급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의 세대를 초월한 동화적 위로든 중국판 마트의 블라인드 박스가 주는 놀라움이든 각국 IP의 상업화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감정적 가치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확산에 기대며 다양한 소비를 이끄는 등 새로운 흐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 IP를 포함한 글로벌 신흥 IP에 있어 진정한 시험은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생명력을 지닌 고전으로 자리 잡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산업적 과제입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
0: 이어 분수거 설명 시간입니다.
3: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도르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미디어 과학기술 그룹 산하 플랫폼 도르스 소설이 최근 울가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이 제품의 월간 구독료는 1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은 이 봉사가 고주파 거래와 알고리즘 거래 기관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셈이라며, 이는 내부자 거래를 겨냥한 유료 조회 봉사를 도입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업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제히 표명했습니다.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봉사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금력이 우수한 기관이 일반 투자자가 누리지 못하는 정보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보도에서 이는 정책 발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소셜미디어 기관이나 뉴스 제공업체도 유사한 신속 정보 봉사를 판매하지만 드루스 소셜은 단순히 정보를 유통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뉴스를 제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하는 전쟁, 인사, 관세 정책 변화 등 정보는 모두 시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이번 조치로 드루스 소셜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내부자 거래와 공직을 이용한 이익 추구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 더미스 트레이딩의 창업자 조 살루치는 이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약 100개의 고빈도 거래 회사가 이 봉사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살루치는 부유한 내부자가 일반 투자자가 가질 수 없는 우세를 점하게 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1: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
3: 湖水多流很多。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도나시 각지의 검정귀버섯 균배지 공장들이 육속 생산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공장에서 재료 배합, 포장, 멸균, 접종 등 공정이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능률적으로 가동되며 소득 증대의 희망을 담은 균배지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2026년 검정귀버섯 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일전 황리어진 홍순 식용버섯 양식 농민전문합작사의 생산공장에 들어서니 자동화 생산라인이 만부하로 가동 중이었고 생산일꾼들이 포장, 압축, 밀봉 등 일련의 작업을 질서있게 완수하고 있었고 밀봉된 균배지는 차곡차곡 버섯 바구니에 실려 멸균 차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요에 의하면 현재 식용균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를 다잡기 위해 합작사에서는 앞당겨 계획 포치하고 균종 배양 및 원료 비축 등 사전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강원진 춘승 식용균 재배 농민 전문 합작사의 생산 작업장도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표준에 따라 균배지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능률을 힘써 제고했습니다. 20여 년간 이 합작사는 자주적으로 고체 균종을 연구 개발했는데 균종의 안정성이 높고 활착률이 비교적 좋아 부근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연간 도나시는 식용균 산업을 향촌진흥의 중점 기둥 산업으로 삼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 기술 에너지 부여를 통해 균종 배양, 균배지 생산, 재배, 가공 판매 전반 산업 사슬을 구축해 산업이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로 전환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을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 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 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녹색 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 산야채 과일원의 년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 근이며 순수입은 30여만 원에 달합니다. 산야채 재배 면적은 유유 토지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입 증대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생태 우세를 산업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으며 향촌 산업의 다원화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변의 창.

누군가 여름날의 우리를 만두에 비유했습니다. 네, 푹푹 찌는 습한 날은 찐만두, 타버릴 듯한 태양이 내리칠 땐 군만두, 장마철에는 물만두, 무더운 이 계절 너무나도 만두가 됩니다. 네, 찜통 더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찜통 속 만두의 입장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네, 만두처럼 익어버릴 것 같은 날씨 속에서 우리 모두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데이 바이 데이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들,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 ZJ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 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기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출근을 금방 시작한 저희 동생이 첫 월급이라면서 저한테 용돈을 보내왔네요. 제 동생 회사 생활 더 열심히 잘하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이렇게 행복한 동생분의 네, 직장 에피소드. 이제 누나로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이래요. 이런 또 고마운 마음, 네. 또 본인을 생각해주는 동생의 그 마음을 또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너무, 네. 행복하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여유가 고 얼음 다 녹은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배달이 도착한 지 오래됐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한 모금도 못 마셨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일을 하실 때는 뭔가 집중되어서 깜빡 잊고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요. 지금이나마 조금 여유를 갖고 그래도 또 행복한 커피 타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메시지 보냅니다.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항상 잘 듣고 있네요. 저는 육아 휴직을 얼마 전에 끝내고 복직을 했습니다. 일이 그다지 바쁘지 않은데도 적응하기가 도통 쉽지 않네요. 집에 있는 아가도 자꾸 생각나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이제 또 워킹맘으로서 쉽지 않죠. 네, 그래도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일을 할 때만큼은 더 열심히 네, 집중해서 일을 하시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응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또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가 지나가면서 저의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나갔네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뭐 얘기할 건 바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끙끙 앓 기보다는 그래도 네, 또 시원하게 투가로 놓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것은 다시는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만난 것이니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에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주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데요.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다섯 가지 인생 치키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뭐 20대는 이제는 훨 지났으니까 정말 이런 걸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다섯 가지 인생 치키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은 말보다 기운을 본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돈보다 습관이 먼저다.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평생 가난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관계엔 기한이 있죠. 오래갈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게 되는 법이고, 네 번째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전략이 보이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멋있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되라. 결국 사람은 느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20대에 이러한 것들을 놓쳤더라면 지금 또 이외에 뭐 하나에 얻는 것을 있으면 또 하나에 잃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뭐 알지 못했던 걸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아마 인생의 도리를 더 많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섭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요란하게 흐르는 물보다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더 깊고요. 그러니 나 잘났다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내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의 이 교훈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두리둥실하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는 사람, 그리고 다정하지만 만만하지는 않게, 사과는 쿨하게, 후회는 짧게, 나에게 제일 관대해질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0대까지 열심히 버텨준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때로는 자신을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많이 도라고 합니다. 40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가 4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하루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영원하지 않으니 더 아름다운 오늘이고 다시 오지 않으니 더 소중한 지금이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는 조금 풀리고 그래 내가 좀더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기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요, 아직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겠죠. 네, 음악의 향기, 오늘의 첫 곡입니다. 차미령의 안개.

잠깐 쉬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보일 때 행복과 기쁨도 찾아오거든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아직 노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치나 한계를 만들어서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전속력으로 달리면 금방 멈춰서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조급한 생각으로

네, 알코올 의존자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학벌입니다. 나는 그래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나온 내가 날 무시해?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그래, 내가 가난해서 고중에 못 가도 전교 1등 했다. 내가 나보다 실력이 나은 게 뭐냐? 술이나 처먹고. 내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 쓸데없는 소리 말라. 나는 이래봐도 명문 사립 대학을 졸업했다. 로 자존심 다툼은 끝났습니다. 네, 무릇 인격이 가.

주어진 성공한 사람은 자기 학벌을 숨깁니다. 그래도 인품이 말해주거든요. 그러나 인격 결여증에 걸린 실패자는 명문 고등학교나 명문 대학을 수시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명문대, 뭐 좋은 대학을 나온들 그런 사람들을 타인이 인정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도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은 되려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我爱你中国 함께 감상합니다.

소리를 질러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짊어지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 운전에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피어 사는 것이 오늘 하루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임향숙 가수의 한 줄기 바람 감상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세계 고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요한나 슈피디가 쓴 세계 명작 소설입니다. 슈피디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 쓴 이 작품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지요.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일어권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쇠로 만든 긴 포크에 치즈를 꿰어 냄비에 넣고 살짝 구웠습니다. 치즈는 금세 노릇노릇해졌습니다. 하이디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뭔가 생각이 난 듯 찬장과 식탁 사이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와보니 식탁에는 이미 둥근 빵과 두 사람의 몫의 접시와 나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좀 전에 집안을 둘러볼 때 하이디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보아두었던 겁니다. 잘했구나.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이디는 식탁을 살펴보고는 얼른 찬장으로 달려가 작은 접시와 컵을 두 개씩 갖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런데 넌 어디 앉지? 하이디는 화덕으로 달려가 다리가 세 개인 둥근 의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너무 낮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 하이디가 먹을 수 있도록 빵과 치즈를 놓았습니다. 자, 먹자. 그리고 할아버지는 식탁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디는 목이 말라 염소젖을 단숨에 꿀꺽꿀꺽 마셔버렸습니다. 어떠냐? 염소젖이 먹을만하니? 이렇게 맛있는 것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더 먹으렴. 할아버지는 염소젖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하이디는 빵에 치즈를 발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는 염소 우리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빗자루로 우리를 깨끗이 쓸었고 새 짚을 깔아 염소들의 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이디는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는 지붕만 만들어 놓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둥근 나무를 잘라 판자로 만든 다음 구멍을 뚫어 그것들을 꿰어서 맞췄습니다. 그러다 금세 할아버지 것과 똑같은 멋진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하이디는 옆에서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재미있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이디, 이게 뭔지 알겠니? 제 의자죠? 이렇게 큰 의자를 금방 만들다니 정말 신기해요. 여간 내기가 아닌걸. 한 번에 알아보다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며 오두막 구석구석을 손보았습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전나무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때 휙 하는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산 위에 흩어졌던 염소들이 피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하이디는 크게 외치며 피터가 끌고 온 염소떼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새 친해진 친구들이 하이디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흰색과 갈색 염소가 할아버지에게로 다가오더니 손에 놓인 소금을 핥아먹습니다. 할아버지는 염소들을 번갈아가며 상냥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이디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 염소예요? 두 마리 다 우리 거예요? 저 우리에서 자나요? 언제나 그래요? 하이디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묻자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릇에 염소젖을 받아 빵과 함께 하이디에게 건네주며 말합니다. 이걸 먹고 위로 올라가서 좀 쉬렴. 난 염소들을 우리에 넣고 올 테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 염소들의 이름은 뭐예요? 하얀 것은 백조라고 하고 갈색은 곰이란다. 안녕 백조야, 안녕 곰아. 그때 하이디를 날려버릴 것만 같은 아주 센 바람이 불어와 세게 불어 집 여기저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서는 전나무 가지가 부러졌는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하이디가 무서워할지도 몰라. 하이디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는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다락방에서 하이디는 팔베개를 하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습니다. 즐거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 빙그레 미소를 띄우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달림이 구름에 가려져 어두워지자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중앙군사위원회 정책제도 개혁사업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군사정책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자 2018년 11월 13일 군사정책제도는 군사관계를 조율하고 군사실천을 규범화하며 군사발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군사정책제도에 대한 개혁은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두개 백년의 분토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정책 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사상을 통일하고 자신감을 굳게 가지고 보조를 맞추고 실행에 주력함으로써 군사 정책 제도 개혁의 임무를 잘 완수해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 당은 정세의 발전과 변화, 당의 역사적 사명, 인민군대가 짊어진 직책과 임무, 그리고 군대를 건설하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특징과 법칙, 실천적 요구에 따라 군사정책 제도를 끊임없이 조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인민군대가 그 성격과 취지를 영원히 지키고 타승 능력을 향상시키고 승리를 거듭하는 데 중요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방 건설과 군대 건설도 신시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신시대의 군사 정책 제도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국방 개혁과 군대 개혁 심화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방출시키고 강군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며 군사 경쟁과 전쟁에서 주동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세와 과업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해 시급히 군사 정책 제도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군사정책제도 개혁의 지도 사상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지침으로 내세우고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깊이 관철하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전투력을 유일한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군사인원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 동원에 주력하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반적으로 재구축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군사정책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함으로써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력한 정책적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당 건설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심어야 합니다. 신시대 당 건설에 대한 총적 요구를 관철하고 당 규약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군대 내 당의 정치 건설 제도, 사상 건설 제도, 조직 건설 제도, 기품 건설 제도, 규율 건설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당 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확보하는 우리 군의 당 건설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사 역량 운영 정책 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전략의 수요에 부응해 싸울 줄 알고 싸우면 반드시 승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군사전략지도제도를 혁신하고 합동작전법규체계를 구축하며 전쟁대비제도를 조정 보완해 합동 및 평시와 전시 일체화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력량 운영정책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신시대 우리군의 사명과 임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군사력량 건설정책제도를 재수립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아이들이 배우는 고대 시대에 등장하는 대표 건축물 모형 조립 장난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지만 직접 건축물을 만들어 보면서 시속 풍경을 상상하고 시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선뜻 구매했죠.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장난감 상자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서둘러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부품 개수가 꽤 많고 설명서에 그림도 빽빽하게 적혀 있어 금방 허둥대고 포기할까 살짝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찬찬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조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부품의 모양과 자리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천천히 맞춰나갔습니다. 가끔 부품을 잘못 끼워 틀어지기도 했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다시 살펴 수정해가는 아이의 찬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아이지만 나이보다 더 성숙한 찬찬한 성미가 탄복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장난감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내심도 함께 기르게 되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찬찬하다입니다. 거칠거나 경솔하지 않고 자세하고 차근하다는 뜻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묘사할 때 자주 쓰이며 성미가 찬찬하다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해도 쉽게 흥분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히 챙겨나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차분하다고 하기보다 꼼꼼하게 살피며 실수를 줄이는 섬세한 느낌까지 함께 품고 있습니다. 찬찬하다는 또 동작이 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느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꽃사진을 찍던 일이 생각납니다. 꽃잎의 섬세한 무늬와 색감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카메라를 들고 찬찬하게 살펴보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서둘러 셔터만 누르면 놓치기 쉬운 작은 디테일까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눈으로 훑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조급하게 앞으로 꼼꼼하고 차근한 성격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침착하게 천천히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찬찬하다 이 단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이런 물컵이 세균의 온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컵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빨대가 붙은 컵을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빨대컵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물이 쏟아질 염려도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빨대컵으로 물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북경시 조양구에 사는 장 씨는 아이의 설사와 기침이 머지않아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이가 매일 사용하는 빨대컵이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물에 헹궜지만 좁은 빨대 안쪽과 컵과의 연결 부위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화중과학기술대학 동재의과대학 부속협화병원 감염과 부주임 조류에는 인터뷰에서 빨대컵의 청소 사각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며 빨대컵과 일반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구조가 복잡합니다. 빨대 내부는 가늘고 길며 꺾인 부분이 있고 입에 대는 부분, 밀봉딩, 무게추 등 부품이 많은 사각지대를 형성합니다. 둘째, 장기간 습하고 완전히 건조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는 마침 미생물 번식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입안에 침, 음식 찌꺼기, 세균이 빨대를 따라 컵 안으로 역류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쌓여 빨대 벽에 끈적끈적한 생물막을 형성하는데, 바로 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끈적거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진짜 원인입니다. 여기에 여름철 무덥고 습한 환경이 더해져 컵 내부는 장기간 따뜻하고 축축한 밀폐 환경에 처하게 되며, 이는 미생물 번식의 이상적인 수영장과도 같습니다. 조류에는 빨대 내벽에서 흔히 발견되는 병원성 미생물과 그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장내 병원균은 음용수를 통해 소화관으로 들어가 급성 위장염을 유발해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스페르길루스, 페니실륨 등 곰팡이는 방출된 포자가 물안개나 기류를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만성 기침, 재채기, 코막힘, 심지어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유 없는 종아리통은 혈전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매일 5시간씩 누워 휴대폰 놀던 남학생, 걸을 수 없게 됐다는 화제가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절강성 대주의 한 병원은 남학생 소왕을 치료했는데 원래는 여름방학을 즐겨야 할 학생이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붓고 아파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고 결국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확진받았습니다. 가족의 소개에 따르면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소왕은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5시간을 넘었으며 하루 종일 소파와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 전부터 소왕은 종아리가 붓고 굵어지기 시작했으며 계속 시큰거리고 걸을 때 통증이 뚜렷하게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지 오래 앉아있어 생긴 근육 손상이라고 생각해 쉬면 좋아질 줄 알았으나 불편감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확진받아 긴급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입니다. 병이 있는 쪽에 피부가 붉어지고 만져보면 온도가 다소 높습니다. 흉부 답답함, 흉통, 숨이 차서 숨을 못 쉬는 증상, 두근거림, 객혈이 동반된다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색전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늘 40대 이후에 체중 증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는 장수를 위한 신체의 장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6년 7월 운남대학 생명과학학원 연구 결과에서 노년층에서 적당히 통통한 상태가 오히려 더 낮은 전체 사망률과 관련돼 있으며 장수에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이러한 보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비만과 과도한 지방 축적은 대사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극도로 마른 상태도 높은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이 너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심근병증, 조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과 저체중은 모두 단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간 통통한 노인이 오히려 장수의 후보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낮은 전체 사망 위험을 가지므로 장수에 더 유리합니다. 이는 적절한 지방 축적과 건강한 지방이 오히려 장수의 보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상해교통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16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는 40세 이후 황금 체중을 제시했습니다. 남성은 BMI 26.3, 허리 둘레 88cm, 허리 엉덩이 비율은 0.90, 여성은 BMI 25.4, 허리 둘레 83cm, 허리 엉덩이 비율이 0.85입니다. 이 수치는 기존의 표준 체중보다 확연히 높으며 정확히 약간 통통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이 기준이 더 완화돼 BMI 22.0에서 26.9가 더 적합합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통통한 사람이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6월 스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장 유동인구를 소비 증가로 전환해 상급 문화관광 체육 융합으로 소비 세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79기 인대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연결공항 7월 여객 수송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한여름 연결 소비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경기로 인기를 끌어들이고 여름철 소비를 촉진하며 입장권 련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기반으로 전역업태 자원을 통합하고 업종 간 소비 장벽을 허물어 단기적인 경기 유동 인구를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전과정 소비 고리를 구축하고 전주 소비 시장의 질적 확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올여름 우리시 문화관광시장은 현상급 유동인구 혜택을 맞았습니다. 동북리그 각 경기장에서는 연변 특색을 담은 명태응원단이 큰 인기를 끌며 전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응원단은 특색 민속춤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응원을 결합해 새롭고 독특한 품격을 선보였으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인터넷 화제 열기가 계속 높아지면서 연변 문화관광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새로운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명태춤이 연변 민속의 매력을 보여줬고 경기장 밖에서는 전 인터넷 유동 인구가 빠르게 소비 열기로 전환됐습니다. 높은 인터넷 화제성을 바탕으로 연변 명태는 인기 음식 반열에 올라 성내외 관광객과 축구 팬들이 연변을 찾으면 꼭 맛보는 특색 음식이 됐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 선생은 동북리그 명태춤을 보고 마침 연길 관광을 오게 됐는데 여행하면서 마른 명태도 먹어보고 명태 껍질도 맛봤는데 식감이 바삭하고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화토 명태집 본점 총경리 림규양은 동북리그가 인기를 끈후 가게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30%에서 40% 정도 늘었으며 하루에 명태를 70마리에서 80마리 정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태의 인기는 단순한 인기 음식 현상이 아니라 우리 주의 입장권 변동 전역 소비 모시기 보여준 생생한 사례입니다. 2025년부터 전주 상무부부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 리늄을 바탕으로 입장권 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등 여러 부문과 연동해 전역업태 자원을 통합하고 이 혜택 직접 제공을 실현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관광하고 구매하고 즐기는 전소비 고리를 아우르는 6대 주제 혜택 꾸러미를 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은 인기 특색 활동을 집중 조성하며 연변 입장권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인기 활동은 계속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매번 홈 경기 전후 3일 동안 축구 팬들은 각종 입장권으로 할인권을 신청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연변 유명 냉면집 16곳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활동마다 2,000장의 혜택을 제공해 축구팬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년 연속 졸업 시즌 소비 열기에 주목해 대학 입시, 고중입시 수험생과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험표와 합격 통지서 전용 소비 혜택을 출시했습니다. 수험생과 신입생은 유효 증명서와 플랫폼 소비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가정 축하 소비를 정확히 활성화하고 소비 고객층을 확대하며 단계적 소비 잠재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연결 백화청사 미식성 경리 최금료는 입장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백화청사와 백리성에서는 경기를 뜨겁게 맛있게 즐기자 입장권 혜택 활동을 특별히 출시했는 바 해당 월 경기표를 제시하면 식사 시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 종료일은 10월 7일까지 계속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시는 동북리그 제2현장을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공장소와 음식점에서 경기 연동 생방송을 동시에 운영해 체육 경기와 도시 생활 분위기를 깊이 융합하고 체육 열기와 야간 경제가 서로 힘을 보태도록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전체가 함께 즐기는 축구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화이 카이로스 호텔 마케팅부 총감독 마교련은 전문 음향 장비와 대형 화면을 준비하고 생맥주 할인 혜택도 마련해 모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7억 3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한 장의 입장권으로 전 지역을 연결하고 하나의 산업사슬로 도시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소비 생태를 보완하고 내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해 전주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소비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8월 5일 C19기 인대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 지시 정신을 집중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결시 시진 2급 인민대표대회 교체 선거 사업방안과 연결시 시진 2급 선거위원회 명단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인사 임명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들인 황금화, 장립군, 김홍매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부시장 장학빈, 시민법원 원장 김광석, 시민검찰원 검찰장 종금석, 시감찰위원회 부주임 태룡일이 회의 열석했습니다.
0: 최근 시 직속기관 당사위원회는 기관 대 강당 독서 나눔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주당위 당학교 당사 당건설 교연실 강사 여표단을 초청해 청년 모택동의 성장 과정을 통해 독서와 실천을 결합하는 중요성을 말하다는 주제로 특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여표단은 초심을 굳게 지키는 것, 지행합일, 핵심 요지 등세 가지 측면에서 청년 모택동이 많은 책을 읽되 책에만 얽매이지 않고 인생과 사회의 실제를 바탕으로 말하는 성장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위인의 학업 과정, 신념 선택, 독서 취미, 조사 연구를 중시한 생생한 사례를 통해 독서와 실천을 긴밀히 결합하는 중요성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교류 나눔 시간에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소감을 나눴으며 자신의 직책과 사업 실제를 결부해 학습 체험을 공유했습니다.

0: 시당의 선전부 판공실 400권 왕회에는 이번 독서 나눔을 통해 기관 간부들은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리기를 거려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으며 문제를 가지고 독서하고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며 학습한 것을 실제 활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여름방학이 들어선 후 연결 조영천 국제공항은 성수기 여객 흐름 증가 기회를 적극 포착하고 운송력 투입과 운행 봉사 보장 조치를 보완해낸 바 7월 한달 동안 운송 리착륙 1,599차례, 여객 수송량 23만 300명을 기록하며 월간 여객 수송량 역사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성수기 생산 목표인 성수기는 더욱 성수기답기를 실현하기 위해 연결공항은 3개월 앞서 여름방학 운송력 분석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동방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외 11개 항공회사와 적극 연계해 중점 항로 증편 등 사항을 놓고 여러 차례 소통과 조율을 실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여름방학 운송 증편 700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동기 대비 104.1%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금붕항공이 처음으로 연결조영천 국제공항에 입주해 운항하도록 성공적으로 추동하면서 운송력 공급 주체를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그중 국내 항로는 북경, 상계 등 중점 도시 항로 운항 편수를 늘렸으며, 국제 항로는 한국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서울, 부산, 청주, 대구, 양양, 제주 등 6개 한국 항로를 새롭게 증편했습니다. 7월 한국행 항공편은 668편 운항됐으며, 한국행 여객량은 동북 지역 1위를 차지했는 바, 국제 여객 비중은 44.8%에 달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객 흐름 증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연결공항은 항공과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주시 문화관광 부문과 연동해 민속관광, 변경관광 추세에 맞춰 증편 방향을 정확히 정했습니다. 또한 항공관광연맹을 방문해 단체 관광 수요를 파악하고 항공편을 동적으로 조율했으며 공동으로 항공관광 상품을 개발해 고객원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수기 암벽과 설비 노후화 문제 대응에 부문 간 지원을 강화하고 연합검사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성수기 시간대에는 탑승 수속 창구와 안전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해 고온 작업 보장 조치를 시달해 여름방학 운송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연결공항 항로개발 판공실 보조 부인걸은 연결공항에서는 앞으로 여름방학 운송 후반기 여객 흐름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운송력 배치와 운행봉사 보장 조치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며 항공과 관광 융합 발전을 계속 심화해 성수기 생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8월부터 여러 가지 새 규정이 시행되는 바 제대군인 취업, 개인 대출 업무, 사회 조직 평가, 의약 대표 관리, 출입국 특수 화물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됩니다. 제대군인 응시 취업 창업 시 우대 정책 적용, 제대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가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에서는 제대군인이 국가 교육 시험에 참가하거나 학력 교육을 받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관, 군중 단체, 사업 단위와 국유 기업이 인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제대군인의 연령과 학력 조건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대출 비용 더욱 투명하게 공개. 개인대출 업무 종합 융자 비용 명시 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개인대출 업무를 진행할 때 대출자에게 종합 융자 비용 명시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종합 융자 비용 명시표에는 대출 원급 금액을 명시하고 대출기관 및 협력기관이 받는 각종 비용 항목과 비용 부과 방식, 부과 기준, 징수 주체를 항목별로 밝혀야 합니다. 사회조직 평가 표창 활동 관리 방법. 사회조직 평가 표창 활동 관리 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회 조직이 평가 표창 활동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하며 항목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심사와 총량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사회 조직은 하나의 평가 표창 항목만 설립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5년에 한번 정기합니다. 의약 대표 약품 판매 업무 담당 금지. 의약 대표 관리 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규정에서는 의약 대표가 의학, 약학 또는 관련 전공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갖추고 관련 약물 림상 리론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약 대표는 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 담당하는 등 9가지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상업 유물 행위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입국 특수화물 물품 관련 기록 보존 기간 3년 이상, 중화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특수화물 물품 위생검역 관리 규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규정에서는 출입국 특수화물과 물품 관련 단위가 특수화물 물품 생물안전관리제도와 특수화물 물품 생산 판매 사용 기록을 구축해야 하며 기록은 사실대로 작성하고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유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진현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채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송나라 철학자 주더는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서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수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모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수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새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식혀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그러다가 대처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가라 가면서 대서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련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소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철을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우레,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3: 我是陈亮，我是婉莹。今天节目的主要内容有：
4: 系列报道，奋力开创中国式现代化建设新局面，迎正确政绩观，砥砺初心使命，持之以恒。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10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이 민생 보장과 개선에 주력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많고 더 공정하게 전체 이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0: 올 들어 우리나라는 소비수업 질적 향상과 성적으로 내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이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0: 7월 우리나라 물류업 경기 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산업물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 이란이 오만과의 협상에서 적극적 진전을 이룩했다고 비유했습니다.
0: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이민의 갈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주력하고 이민이 시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 성과가 더 많고 더 공정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심소 개척하자 습권평 총석의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대중의 관심사를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태어나고 인민을 통해 발전합니다. 올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권평 총서기가 밝힌 당의 우수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종 튼튼한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 중 하나가 바로 반드시 이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우리 당은 강산이 바로 인민이고 이민이 바로 강산이며 이민의 편에 확고하게 서고 이민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민과 함께 일한다면 그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빠른 열정에도 습권평 총서기는 시종 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경축대회 이후 진행된 첫 지방고찰에서 총서기는 상해시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에 신민, 신촌, 조민구를 찾았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곳은 원거리 이름난 낡고 초라한 주민구였으며 적지 않은 주민들은 1년 내내 변기를 들고 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개도와 승격을 통해 이곳은 천지 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고 청소기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청소기는 대중이 생각하는 점을 생각하고 대중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며 대중이 걱정하는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시민신촌 주민구 주민 주궁기 씨는 현재 주방이며 화장실을 모두 갖추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고 이를 난 청소기도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일을 진정 관심하는 청소기는 여러 사안을 꼼꼼히 료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처가 안정되어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민생 개선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올 6월 습금형 청소기는 산동성 덕주시 능성구 변림진 소우가촌 주민 오흠휘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청소기는 오흠휘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취업과 수입, 노인 건강, 어린이 학습 등 일상을 류했습니다. 이는 결코 한 가족만의 일이 아니며 수천 수만 가구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청소기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바른 지속관 수립과 실천은 전국적으로 대중의 행복과 이어져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새로운 장중의 길을 걸으면서 공산당이 용도하는 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대중들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이민의 행복한 생활은 국가 대사입니다. 올 들어 도시에서 향촌, 중년회의에서 지방 고찰까지 습금형 청소기는 시종 대중 신변의 크고 작은 일을 염두했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청소기는 북경시 서성구 북초장 골목에 오로 신가 양로 서비스 거리를 찾았습니다. 청소기는 로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고 로인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비했습니다. 각급 당연위와 정부는 각종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양로 서비스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제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로인들이 행복한 만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듯 남의 부모도 공경해야 한다는 옛말 그대로 우리는 로인과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로신가 양로 서비스 거리는 무장애와 로인 친화형 개조를 추진해 로인들에게 다원화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최대 민생입니다. 택배 기사, 온라인 택시 기사, 전자상 거래 종사자 등 새로운 취업 계층은 아름다운 생활의 추구자와 창조자, 소호자입니다. 신가구 가도 부모 식당에서 습금평 청소기는 그곳에서 휴식 중엔 택배 기사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과 생활을 관심에 물으며 그들의 노고와 기에 잔사를 보냈습니다. 15차 5기는 전남교육 요강은 민생 보상과 개선 강도를 높이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요강이 설치한 주요 지표 20개 중 민생 복지류 지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 소득, 교육, 건강, 양로, 보육 등 인민 대중이 깊이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괄했습니다. 노을이 더 따뜻하고 아침 햇살이 더 눈부시게 해야 합니다. 올해 3월 습금평 청소기는 하북송 웅안 신구를 고찰했습니다. 북경 제4중학교 웅안 캠퍼스에서 청소기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분발 정진하면서 웅안 신구와 중국식 현대화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더 분발 정진하고 무럭무럭 성장해 우리의 우선 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량완 생태 환경은 가장 공정한 공공제품이자 가장 보편적인 민생 복지입니다. 올 3월 말 수도 의무식수 활동에 참가하면서 습금형 청소기는 전 사회를 조직하고 동원해 식수 소름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온 대지에

0: 불오름을 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녹색을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빨리 늘린 국가가 되었고 하늘이 맑고 대지가 푸르며 물이 청정한 생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생태 환경 법전을 반포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법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올 전국인대 정력회의 기간 농공민주당, 구삼학사, 의약보건계, 사회복지, 사회보장계, 위원합동소조회의에서 습근평 총석에는 건강 중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나라 국정에 착안하고 중국 특색 보건건강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견제하며 신시대 보건건강사업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의료 보건건강체계를 건설했고 인구 평균 기대 수명은 중고소득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건강 중국은 갈수록 더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더 따뜻한 민생 답안지를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취업 정신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민 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보급 본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민생 보장은 더 유력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중공장 정치국은 재해방지, 피해감소, 재구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둘러싸고 제25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집단학습을 투지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장마철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대중들의 안위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총서기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를 내려 재해 방지와 구조의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잘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류옥소장은 올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국정운영실천에서 민생복지를 더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민생건설은 선명한 시대적 특징과 실무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과정에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중의 현실적 난제 해결에 착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운한 견제에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공동부위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큰 일입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실천하면서 일련의 실무 조치가 한창 민생 보장과 민생 개선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결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갈망을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의 화폭으로 전환시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더 충실하고 더 확실하게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개를 보다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만져보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해양과학기술혁신자원이 가장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인 이곳은 심해, 항해, 항공 세 분야의 과학기술혁신자원을 통합해 놓았습니다. 실천교육기지 관계자 초뢰청은 올해 여름철 견학체험 주문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소맥은 5.3% 증가하여 상품 소맥 증가률을 4.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서비스 소비는 이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생활성 서비스업이 뜨거워지는 동시에 생산성 서비스업도 첨단 제조업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신향의 한 변배전 설비 생산 기업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력 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0: 넘어서 비동적인 긴급 수리에서 능동적인 운영 유지 보수로의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기업 연구개발 부총감 구세호 씨는 장비 작동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어 많은 잠재적 위험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제거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고객 불만율은 약 60% 감소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되어 올해 온라인 운영과 유지 보수 서비스만으로 600만 원 이상의 주문을 창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생산성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전환과 성격에 가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고 임대 상무 서비스업은 11.9%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질적 제고와 성격의 배후에는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 자리했습니다. 올 4월 국무원은 서비스업의 역량 확대 질적 향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2030년까지 서비스업 총규모를 100조 원대로 끌어올릴 때 대한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7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서비스업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분야별로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각종 제약과 장애를 신속히 타파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재생과학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서경화 주임은 서비스 소비는 미래 성장 공간이 매우 크다며 다수처럼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집단, 다양한 성별, 심지어 완전히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 무한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1: 상무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3조 7,7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지식 집약형 서비스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중 개인문화 오락 서비스 수출 증가률은 57.2%,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증가률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의료형 서비스 수출과 운송 서비스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6월 의료형 서비스 수출액은 2,292억 원으로 31.1% 증가해 상위 5대 서비스 수출 분야 중 증가률이 가장 빨랐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7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 확장세를 이어가고 산업 물류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항목별 지수를 보면 7월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연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철도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1%포인트, 도로 운수업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2%포인트, 복합 운송 영역의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각지는 지속적으로 복합 운송 방안을 혁신해 철도 해상 연합 운송, 한계 운송장 원스톱 취급, 데이터 상호 연동 등 면에서 물류구매연합회 부회장인 마승영 비서장은 관련 정책에 힘입어 6개망 기획을 추진하고 물류망 건설을 다그치며 단점을 보완하고 상호 연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여러 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망기획 정책이 실시되면서 물류시장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할 것입니다.
1: 7월 17일 중종시 팽수현 한가가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습금총 총수의 중요 지시정신과 리강 총리 등 중앙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깊이 관찰하기 위해 공무원이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비상관리부가 주관하고 자연자원부,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부, 중경시인민정부 등 관련 측에 참여하에 중경 팽수연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대의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합니다. 공문 중경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중대 산사태 재해조사평가팀은 4일 중경 팽수현에서 첫 전체회를 열었습니다. 조사평가팀 팀장이며 비상관리부 당연위 위원이며 중국 지진국 국장인 왕곤이 회를 주재해 조사평가 작업 일정을 통보하고 작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사평가팀 조원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전원은 기립하여

0: 종용 팽수현 한가가도 717 특별총대 산사태 재희상자들을 위해 묵념을 했습니다. 회는 조사평가팀은 습분평 총소의 종료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리강 총리 등 조항 지도자들의 회시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사실에 립각하며 실효성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 원인을 규명하며 전 과정에 걸쳐 재해 방지 대응과 응급처리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안전작업 책임을 한층도 관찰하고 지질재해 등 잠재적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해 제거하며 관측과 조기경보, 순찰, 위험요소 제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과 감소, 구조작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1: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각종 로봇 누적 수출량이 120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인간형 사족지능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뜨거운 로봇 산업은 새로운 직접적인 로봇 개발 응용 공장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 수요를 겨냥하여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모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AI 시대 취업 새 관찰 오늘은 로봇 스승을 만나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봇 연구 개발 현장에 들어서자 인간형 로봇 여러 대가 각기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로봇은 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어떤 로봇은 잡기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첨단 기술 현장에서 기자는 로봇 개발 응용 공정사인 위흥봉 씨를 만났습니다. 위흥봉은 현재 인간형 로봇의 응용 방향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궤적 프로그래밍과 말단 보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I 방식으로 훈련, 수집, 추론,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I 방식으로 로봇 훈련하기는 쉽게 말해 로봇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막대기 하나를 자원사회보장국 인재개발처 라오진 부처장은 영파시는 2024년부터 산업교수, 과학기술부사장 겸직 사업기재를 탐색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에서 총 530명 산업교수와 과학기술부사장을 선발 파견했습니다. 대학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강 청화유성전자기술연구원 원장 보소 장겹 씨는 기자에게 새로운 양성 모델을 탐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4일 발표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치적 차원에서 이미 적극적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중점은 안전 운행에 필요한 항로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정익,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는 중국과 이집트 호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정치 전략 연구센터 국제관계부 주임 아흐메드 칸딜러가 최근 이집트 수도 카이라에서 수교 70년 내 이집트와 중국은 호의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0: 이집트와 중국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은 이미 인공지능, 사이버 안전, 항공우주, 녹색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를 포괄했으며, 쌍방은 브릭스 협력 기재, 일대일로 공동 건설 등 구도 내에서 쌍무 관계의 질적 비전을 가해충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칸딜러는 "两国 관계는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민족 독립을 지지하고 패권을 반대하는 기반 위에 건립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쌍방은 발전 모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다국화를 지지하며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등 의지에서 공동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칸딜러는 이집트는 새 중국과 소개한 첫 아랍 국가이고 아프리카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시대를 지향하는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총사진의 인도하에 당면 2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쌍무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딜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3대 대륙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이집트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창의를 통해 지역 우세를 한 층도 발휘하고 글로벌 신흥무역과 물류, 공업 생산망에 융합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타이다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에 대해 칸딜러는 관련 협력구는 이미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창의와 이집트 수에즈 운하 회당 경제 벨트를 연결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공동 제조, 기술 이전, 완전한 산업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협력구는 이집트가 지역 우위를 지역 경제 영향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칸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송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특별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타이 IP의 인기 비

0: 분석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좋아하는 전공.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예를 들어 방태종은 정관 초기의 신하들과 함께 수나라 흥망의 성패와 득실을 여러 차례로 논의했습니다. 방태종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실수가 바로 문화와 교육에 대한 골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문제식이 눈앞의 리에게만 급급했던 탓으로 지방교육에 돈을 쓰기를 꺼려 주와 현의 교육을 모두 폐지해버렸습니다. 네, 심지어 중앙의 국자감과 국자학의 인원도 대폭 줄여 가장 적을 때는 단 72명만 남겼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72현인 것을 참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점부터 관변측 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형식적인 보여주기 공정에 불과했습니다. 방태종은 수문제의 이 같은 성급한 조치의 폐단과 짧은 식견을 잘 알기 때문에 큰 힘을 들여 주와 현의 학교를 다시 세우고 지방의 교육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수문제 때 국자감이 크게 감축되었다고 했지만 정관연간에는 방태종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자감의 교사가 증축되고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일부 나라들도 인재를 파견해 장안의 국자감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구당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북을 치고 서류 상자를 들고 강연장에 오르는 자가 8천여 명에 이르러 북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으니 유학의 번창함은 과거에 있어본 적 없는 일일지어라. 장안은 국내 교육의 중심지와 문화 전파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방태종은 인재의 상승 통로를 개통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수나라 과거 제도에서 과거 시험에 참가하려면 5품 이상 권한의 추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가문과 서민들에게는 진정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과거 제도는 지원자가 직접 문서를 제출하면 곧 시험에 참가되셨습니다. 가난한 가문과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는 임무가 용이되는 용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전반 사회를 놓고 볼 때 이는 거대한 인재의 잠재력을 방출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 척언의 기록에 따르면 한 차례 과거 시험이 있은 후 방태종은 단문 우에서 새로 합격한 진사들이 줄을 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천하 영웅들이 다 내게로 몰려오네 라고 감탄했습니다. 네, 이처럼 인재와 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깊은 중시가 있었기에 당나라 초기 문치는 탄탄한 기반을 닦았고 나중에 이 문치가 무공과 결합되어 유명한 정관의 통치라는 성세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뿌리를 지킨다고 하고 이런 것을 두고 근본을 공고히 한다고 합니다. 네, 역사를 그걸로 삼는다는 데서 문화건설은 줄곧 한 사회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드높은 문화적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습근평 총서기가 말한 것처럼 중화민족의 새로운 문화를 건설할 사명을 짊어지고 전민족을 위대한 부흥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5: 역파 교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길에서 혁신하면서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마음을 키우고 민족을 위해 혼을 심어야 합니다. 당대 중국에서 문화건설의 함의는 주로 세 가지 내용을 포괄합니다. 첫째, 중화 우수 전통문화에 대한 전승입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는 중화민족의 뿌리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23년 6월 2일 문화전승발전좌담회에서 중화 문명이 보유하고 있는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 5대 두드러진 특성을 깊이 있게 총화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화 5천년의 문명이 없었다면 어디에 중국 특색이 있고 중국 특색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성공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8월의 어느 날 도랑 막고구는 환명의 특수한 국보 수호인 습근평 총서기를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도랑연구원에서 번금씨 등 문물 실무자들을 친절하게 접견했습니다. 번금씨는 현재 도랑연구원의 명예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 그는 50여 년간 사막에 뿌리 내리고 석굴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도낭 막고굴의 연구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5: 2019년 9월 번금 씨는 문물 보호에 걸출한 기여자 국가 명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막고굴의 되돌릴 수 없는 쇠퇴를 막기 위해 도낭 연구원은 일찍 20세기 80년대 말에 벌써 디지털 도낭이라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0: 일반적인 관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해설사의 손전등이 비추는 부분의 벽화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원본 크기만큼 복원한 벽화를 통해서 벽화의 세부적인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5: 막고구를 보호하기 위해 몇 세대에 걸쳐 연구자들은 시간과의 경주를 계속해왔습니다. 심정유는 도랑연구원의 벽화 복원가입니다.
6: 되도록 적게 개입하고 올마를 복원하든 평생 실수가 없도록 하고 저는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장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물론 우리는 도낭이 만수무강하기를 바라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되도록 도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5: 석굴은 끊임없이 풍화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도랑 막고굴의 보호와 연구, 선전 사업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0: 평어근인 습근평이 저하는 정고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8: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리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에어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타이 IP의 인기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타이 인기 IP인 버터베어가 신규 캐릭터와 함께 상해에 등장했습니다. 32점의 예술 설치물에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버터베어, 우는 아이 그리고 SNS에서 유명해진 난쟁이야마 점핑돼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타이 오리지널 IP가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와 일상에 밀착된 서사로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브랜드의 상당한 상업적 가치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 측면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타이 IP의 인기는 우선 개성 있고 감성적인 상품에 대한 여러 젊은이들의 소비 수요에 부합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경제 주기의 변동, 디지털 물결 그리고 다중의 글로벌 도전이 맞물린 배경 속에서 Z세대의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에 따르면 많은 Z세대 소비자는 상품의 기능성이나 내구성보다 감정적 가치와 공동체나 정체성에 더 영향을 받아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타이 IP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버터베어의 달콤한 춤, 점핑돼지의 드르렁거리는 장과 편안한 목욕 모습은 소비자에게 치유와 휴식의 감정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버터베어의 평범한 직장

0: 아닌 생활. 우는 아이의 취약함은 일부러 완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신 진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 자기 투영과 정체성 확인을 하게 되고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감정적 공감이 핵심이라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발적 확산은 흥행의 엔진입니다. 버터베어의 출근 일상, 점핑 돼지의 목욕 영상은 네티즌들의 재창작을 거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조회수를 축적했습니다. 브랜드는 이에 맞추어 공식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 내용 운영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단기적인 관심을 장기적인 애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감 마케팅은 IT와 소비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혔고 후속 상업적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자 기반도 다져주었습니다. 타이 IT 경제의 활발한 발전은 정부의 체계적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타이 정부는 2025년, 2026, 2027년 지식재산권 발전 계획을 비준하여 법률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치매 단속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타이 창의경제국은 창의기자 인센터 확장, 내용실험실 설립, 창의인재 양성 확대 등 조치를 통해 IT 산업 발전에 정책적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성숙한 IT 운영 체계가 타이 IT의 상업화에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터베어가 인기를 끌자 중국 대리점은 즉시 성숙된 IT 육성 모델을 도입하여 단기간 내에 내용 열기를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증폭된 트래픽과 상업적 열기는 다시 타이로 역류하여 타이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는 아이는 중국의 판마트와 계약한 후 평상에서 전 품목 제품으로의 전환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유통망과 현지화 마케팅을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인기 IT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중국의 IT 운영 체계와 각국 창의적 내용의 깊은 결합은 더 많은 IT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타이 IT는 국제적 상업 지도를 확장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터베어는 중국에서 테마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놀이공원과도 깊이 협력하여 IP를 놀이공원 체험에 접목시켰습니다. 또한 저작권 라이선싱 크로스오버 협업, 오프라인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호감을 제품군을 넘는 소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타이 캐릭터 산업 규모는 약 72억 3천만 바트에 달하고 버터베어 베이커리점의 2025년 전체 산업 체인 수익은 5억 7,700만 바트에 달합니다. 우는 아이는 팜마트 산하에서 수익 성장률이 가장 빠른 IP 중 하나로 2025년에 약 30억 원의 수익을 기여했습니다. 점핑돼지가 인기를 끈 후 촌부리주 카오키오야생동물원의 방문객 수는 4배 급증하였습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IP는 이미 막대한 상업적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 자산이 되어 소매 관광, 창의 산업의 경쟁 논리를 재편하고 거래를 교감으로 승화시키며 장기적이고 큰 파급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의 세대를 초월한 동화적 위로든 중국판 마트의 블라인드 박스가 주는 놀라움이든 각국 IT의 상업화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감정적 가치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확산에 기대며 다양한 소비를 이끄는 등 새로운 흐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 IP를 포함한 글로벌 신흥 IP에 있어 진정한 시험은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생명력을 지닌 고전으로 자리 잡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산업적 과제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수구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미디어 과학기술 그룹 산하 플랫폼 드루스 소설이 최근 울가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품의 월간 구독료는 1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은 이 봉사가 고주파 거래와 알고리즘 거래기관에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셈이라며 이는 내부자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봉사를 구매한 기업은 드루스 소설의 데이터 소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루스 소설에서 1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미국 정책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립니다. 때로 하루에 이 플랫폼에 100개 이상의 글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중동전쟁, 관세, 미 연방준비제도 등에 관한 게시물은 금융시장에 여러 차례 큰 변동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드루스 소설이 월가기관을 겨냥한 유료 조회 봉사를 도입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업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제히 표명했습니다.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봉사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금력이 우수한 기관이 일반 투자자가 누리지 못하는 정보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보도에서 이는 정책 발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소셜미디어 기관이나 뉴스 제공 업체도 유사한 신속 정보 봉사를 판매하지만 드루스 소셜은 단순히 정보를 유통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뉴스를 제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하는 전쟁, 인사, 관세 정책 변화 등 정보는 모두 시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이번 조치로 드루스 소셜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내부자 거래와 공직을 이용한 이익 추구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 더미스 트레이딩의 창업자 조 살루치는 이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약 100개의 고빈도 거래 회사가 이 봉사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살루치는 기관들이 이러한 정보를 구매하고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면 행동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결국 패자는 영원히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앤젤스 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 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중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회사 고위 경영 진들은 감독 관리와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심지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드루스 소셜은 이와 유사한 속도 우세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원들의 말을 인용하여 드루스 소셜의 이번 조치가 시장 신뢰성을 훼손하고 부유한 내부자가 일반 투자자가 가질 수 없는 우세를 점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드루스 소셜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정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본질적으로 드루스 소설의 우선 방문권 판매는 미국 정치 권력, 자본 이익, 정보 전파 간의 경계 모호성과 감독 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정보의 가격이 매겨지고 소수 기관이 속도 특권을 획득하면 시장의 공정 경쟁 원칙은 필연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

0: 일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면 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이야기, 좋은 세상.
1: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쉽게 지치고 입맛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 맞는 건강한 보양식 한 그릇이 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여름철 보양식의 요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3: 이제 바깥쪽에는 혈이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바깥쪽에는 괜찮고 우리 몸속은 배가 좀 차가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찬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라고 우리 여름철이 보통 삼복철이 되면은 우리 따뜻한 국물 같은 걸 많이 많은 걸 추천을 합니다.
2: 네, 그렇죠. 닭 고기와 오리고기 또 갈비, 소꼬리 등 이렇게 여름철 보양식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식재료들은 어떤 영양 성분이 풍부하며 또 여름철 건강에 가져다주는 효능은 무엇입니까?
3: 보통 우리가 닭고기 하면 뭐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하면 단백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 중에서도 닭고기 하면 우리가 하얀 단백질이에요. 그래 하얀 단백질은 여기 닭고기 주요하게 또 비타민 C도 비타민 단백질도 많겠지만은 비타민 B군 같은 것도 있고 아미노산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소화 흡수가 좀 좋다고 보면 돼요. 다른 육류보다는.
2: 네.
3: 그래서 보통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여름에 이럴 때는 기력 회복에 좋은 저는 닭고기도 추천을 합니다.
2: 네.
3: 근데 또 그 반면에 또 닭고기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오리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네.
3: 우리가 보통 오리고기 하면은 불포화 지방산. 오리 기름 좀 괜찮지 않습니까?
2: 네.
3: 그래서 다른 육류보다는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 산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지방에 대한 걱정 아마 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래서 또 고기다 보니까 거기 또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비타민 A라든가 B라든가 이런 철분 정도 불포화 지방 산다든가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여름철에 체력 보충에 좀 칼슘 같은 거 많다고 또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 네.
3: 소꼬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삼복철에는 우리가 탕으로 드실 수 있는 거 이제 닭탕이라든가 우리 갈비탕, 곰탕이라든가 이런 소꼬리 갈비탕 같은 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취향에 따라서 자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마 단백질을 골라서 드시는 것도 절대 쉽습니다. 그래서
2: 네.
3: 굳이 내가 소화에 별로 지장이 없다면은 다른 소탕이라든가 다 괜찮습니다.
2: 네.
3: 근데 좀 소화가 좀 덜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닭고기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그래요. 같은 보양식이라도 어떤 재료를 함께 넣느냐에 따라서 맛과 영양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보양식의 효능을 높여주는 네, 궁합이 좋은 식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예, 여기서 또 궁합 또 여름 보양식 하면 또 닭곰이지 않습니까?
2: 네.
3: 그래서 우리가 닭곰 하면은 우리가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닭곰 같은 경우는 우리 깊은 맛도 있겠지만 영양학적으로 말하면은 진짜 몸에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는 우리 보양식이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한약재 같은 것을 추천합니다.
2: 네.
3: 그래서 우리가 닭곰 하면은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감초, 황게라든가 예, 이런 등등 정도로 약재들 취향에 맞게서 몸 상태에 맞게서 저는 제가 약재를 적당히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그래서 그 사용 방법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랄까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도 인삼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2: 네.
3: 인삼 못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굳이 닭곰이라든가 삼계탕이라 하더라도 또 인삼 같은 거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 네.
3: 굳이 뭐 드셔도 괜찮은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에는 인삼을 넣지만은 보통 닭곰에는 보통 잘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취향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못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닭곰은 잘 안 넣고 딱 삼계탕만 넣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2: 네, 그래요. 이제 닭곰의 그 재료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깊은 맛과 영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넣어야 하는 기본 재료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예, 우리 보통 또 닭곰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재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황기라든가 뭐 당귀라든가 당삼 같은 것도 넣고

0: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우리 그 외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구기자, 저는 구기자하고 대추하고,
1: 네.
0: 우리가 저는 마늘하고 생강도 넣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 대신에 우리 닭꼬치할 때 다른 때보다는 좀 생강이라든가 생강은 좀 더운 성질이니까 생강하고 마늘 같이 좀 넣는 게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넣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가지 중약재 넣고, 그래 그 외에는 우리가 넉넉한 생강하고 마늘하고 그 정도 넣고 대추라든가 우리가 뭐 그런 고기자 같은 거 정도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사양 방법과 크기에 따라서 또 육질과 맛이 전혀 다른데요. 여름철 보양식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크기의 닭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토종 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계탕 하면은 우리가 100마리 정도를 작은 걸 고릅니다. 보통 저 삼계탕 하면은
1: 네.
0: 작은 걸 고르고, 우리가 닭곰 하면은 웬만하면 토종닭 고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토종닭 하면 또 크기가요. 그래서 그걸 토종닭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끓일 때 끓인 다음에 가슴팍에 살코기 보면은 좀 퍽퍽함이 덜해요. 그러는 거는 그냥 순수한 우리 삼계탕 맛, 그냥 순수한 닭곰 맛. 저는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 우리 또 여름철에 입맛이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넣으면 좀 텁텁한 맛 납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걸쭉한 맛도 아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입맛 없을 때 저는 묵직한 것보다는 가볍게 시원한 쪽을 투자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기다가 저는 삼계탕도 통닭으로 크기보다는 크기 선택보다는 저는 통으로 하는 거 좋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닭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삼계탕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은 크기를 따르시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로 그 큰 자체로 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1: 네.
0: 또 한 가지 우리가 큰 걸 닭곰 같은 거 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크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시간대를 또 넉넉히 잡으셔갖고 그래서 통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리 고기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리려면 어떤 오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실까요?
0: 예, 오리 하면은 그래도 집에서 키우는 오리가 좋겠죠.
1: 양계에서
0: 키우는 것보다는 결국 실은 오리고기 하면은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토막을 쳐서 볶는다든가 뭐 조림한다든가 뭐 튀김하는 뭐 다양하게 우리 할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그래도 또 오리곰탕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오리도 닭고기랑 마찬가지로 그냥 통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영양을 살리면서도 또 그 잡내를 줄이는 요령은 무엇입니까?
0: 맞습니다. 오리고기 하면은 잡내가 좀 특이한 잡내가 좀 향이 많이 진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통 맛술을 맡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그래서 오리고기 정도는 저는 맛술 갖고는 아마 그 힘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는 소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주를 넣는 편이에요.
1: 네.
0: 소주를 조금만 넣으면은 아마 그 잡내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오리고기 하면은 아마 소주를 넣으면 훨씬 좋아요. 우리 요리 그런 미향보다는.
1: 네. 그래요. 속꼬리는 일반 살코기와 달리 이 뼈와 힘줄이 많아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만큼 손질과 그 과정에 중시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속꼬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네, 손질하고 또 요리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합니까?
0: 아, 맞습니다. 속꼬리도 우리 고기지만 우리가 지금 속꼬리 자체가 지금 뼈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기보다는 단순히 이중류는 괜찮아요. 비린내가 없는 안 나는데 우리가 모든 고기 종류는 뼈가 붙은 부분이 제일 비린내가 잡내가 많이 나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 대신에 잡내만 잡으면 또 그 반면에 향도 엄청 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비찜, 갈비탕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뼈가 붙은 부분이 구수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제가 말씀하신 것들은 너무 잡내가 심하기 때문에 속꼬리 잡내만 제거 못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못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꼬리는 첫째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그냥 찬물에 데쳐갖고 한번 데치셔야 돼요. 데치실 때 그냥 꼭 찬물에 넣으셔야 돼요. 속꼬리는.
1: 네.
0: 도망내서 보통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물에다 담궈갖고 그 핏물을 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핏물을 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물에서 한번 끓여서 데쳐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데치는 과정에서 우리 잡내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들을 걸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데칠 때 어떤 분들은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속꼬리 데치든가 뭐 고기 종류 데칠 때 찬물에 넣는가요? 아니면 더운 물에 넣는가?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고기 종류는 찬물입니다.
1: 네.
0: 우리 찬물에 넣으셔갖고 그 물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맛술을 넣는다든가 소주 같은 거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기다 또 생강도 넣어요. 그래서 생강 넣어서 갖고 한 5분 정도
1: 네.
0: 불을 끄

0: 그래갖고 그 불을 건지셔갖고 한 5분 정도 끓이면 괜찮더라고요.
1: 아,
0: 그래
1: 네.
0: 끓이셔갖고 또 찬물에 충분히 헹구셔야 돼요.
1: 네.
0: 우리가 보통 헹구실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물에다가 넣고 막 헹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가위로 그 기름진 부분을 하나씩 다 절려내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잘라내시고 우리 다시 조리를 해야지 그게 기름기가 많다 보면은 솔직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 드셔야 될 거가 우리 소고기 기름기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소고기 기름은 보통 42도 정도 돼야 이제 기름기 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 우리 체온이 36도다 보니까 우리 기름기가 잘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드실 때 우리가 기름기를 잘 제거하셔야 되고 이거 끓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소고기 기름을 분해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식물이라든가 무슨 음식이라든가 뭐 넣으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거기서 대표적인 거 우리는 양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뭐 소고기 곰탕한다든가 무슨 찜한다든가 할 때도 저는 약간 양파를 좀 넉넉히 하시라고 하고 싶고 우리가 우리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을 분해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곰탕할 때나 우리 조림할 때도 우리는 식물성 기름도 첨가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다른 재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생강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인 거 양파라든가 그리고 대파 정도를 넣고 하시면 아마 훨씬 맛있는 탕이 나올 거예요.
1: 네, 그래요. 집에서도 이 전문점 못지않은 네, 소꼬리탕을 만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집에서 소꼬리탕을 할 때 거기다가 우리 통고추지 않습니까? 알로추가.
1: 아, 네.
0: 알로추 정도로 저는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생강도 넣고 우리 탕을 할 때는 조리막 돌려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넣은 경우가 있어요. 뭐 대파라든가 양파라든가.
1: 네.
0: 탕이다 보니까 다른 걸 다른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 소탕 향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거기는 양을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할 때 대파도 조금만 넣고 우리 양파라든가 조금밖에 안 넣어요. 그래서 생강도 조금 넣고 아까 말씀드린 건 통고추도 보통 하는 음식보다는 많은 양을 줄여요. 줄여서 조금밖에 안 넣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그 양을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갈비찜 하면 네, 남녀로서 누구나 좋아하는 네, 보양 음식인데요. 그러나 자칫하면 이 고기가 질겨지거나 양념 맛만 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갈비 본연의 풍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또 양념은 최소화하면서 또 감칠맛 나는 비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오늘 제가 갈비찜 맛있게 하는 방법 제가 오늘 조금 상세하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1: 아, 네.
0: 예, 보통 여름 하면은 갈비탕도 좋아하지만 갈비찜 좋아하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갈비찜 하는 방법만큼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갈비찜 하면은 우선 우리가 갈비를 잘 고르셔야 돼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갈비찜 하는 갈비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중간층의 가위로 양쪽 빼 말고 가운데 우리 갈비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갈비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갖고 오셔갖고 찬물에 그냥 헹구셔야 돼요. 찬물에 불 내갖고 우리 핏물을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핏물을 빼고 우리가 핏물을 뺄 때 만약 시간이 지금 내가 좀 단축하다 싶으면은 거기다 설탕 한 줌 정도 넣어주면은 핏물이 아마 잘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갈비찜 이렇게 물에다 불리셔갖고 핏물 충분히 빼셔갖고 한 두세 번 헹구시면 돼요. 헹군 다음에 아까 제가 오리곰탕 하는 것 듯이 우리가 한 번 더 찬물에 끓여서 데쳐내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끓일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생강이라든가 우리 저 려죠.
1: 네.
0: 제가 저 맛술 같은 거 좀 넣으면 돼요.
1: 네.
0: 좀 넣어갖고 우리 한 5분 정도 끓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 끓이는 과정에서 우리 올라오는 거품을 우리가 다 걸러내셔야 돼요.
1: 네.
0: 그 덜분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건져내시고 5분 정도 하시고 또 흐르는 물에 좀 미지근한 물에다가 우리 헹구시면 돼요. 다 헹구시고 우리 갈비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꼬리바라 마찬가지로 우리 비계가 너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갈비찜도 우리가 잘 헹구신 다음에 가위로 그 모서리에 그 붙은 우리 비계를 다 자르셔야 돼요.
1: 네.
0: 우리가 자른다 해도 잘라도 안에 또 비계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잘 자르셔갖고 다시 이거 양념을 해서 우리가 갈비찜을 하는 거예요.
1: 네.
0: 보통 우리가 갈비찜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데려간 부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료는 우리가 보통 당근하고 우리 무하고
1: 네.
0: 예, 무가 소화에 좋다 보니까 비료가 유경 용두니까 아마 무는 소화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하고 무하고 양파 같은 걸 넣고 우리가 지금 갈비찜을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예, 갈비찜을 할 때 보통 하는 분들은 압력밥솥에 하는 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밑간을 하시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압력밥솥에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솥에 끓인다 싶을 때는
1: 네.
0: 처음부터 양념을 하면은 고기가 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념 간장을 넣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양념만 당근이라든가 우리

0: 양파라든가 정도만 그리고 대파, 양파 같은 거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통 팥뿌리 같은 거 가정집에 다 뿌리고 있는데 저는 팥뿌리도 한 대 넣으러 가고 싶습니다.
1: 네.
0: 이 중의학에서 저 총백이라고 그 팥뿌리 쓰거든요. 감기에. 그래서 우리 팥뿌리하고 잎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양파랑 생강에 넣고 푹 끓이시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끓이시다가 한 7, 80% 익었을 때 저는 그때 밑간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장을 넣고 소금 살짝 넣고 후춧가루 넣고 밑간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아마 이러면은 아마 엄청 부드럽고 맛있는 갈비찜이 나올 겁니다.
1: 네. 그래요. 네. 듣기만 해도 이제 군침이 도는 네. 네, 맛있는 또 레시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또 연변에 또 보양식하면 네, 새치내탕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추어탕이라고도 하는데 그 민물고기를 사용하고 또 맛도 시원하여 특색 보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민물고기와 또 미꾸라지를 주재료로 새치내탕만의 그 맛과 영양을 살리는 비법은 무엇인지 또 어떤 재료를 넣어주면 이 보양 효능을 더 높여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새치내탕 하면은 연변분들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새치내탕도 몸에 엄청 좋습니다. 영양적으로 학적으로 분석해도 좋고.
1: 네.
0: 그래서 새치내탕 하면 우리가 제일 생각난 것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무슨 감자? 우리 고추장,
1: 네.
0: 새치내 끝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추장하고 감자 같은 거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새치내탕 할 때 여기다가 지금 다양한 재료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새치내탕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가져갈 때 그 끈적끈적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떤 분들은 그냥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예, 소금 갖고 밀가루하고 소금만 합쳐갖고 조물조물 하면은 아마 그 끈기가 아마 빠질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부분에 이거 첫 스타트 할 때야 맛있는 민물탕 나오거든요.
1: 네.
0: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탁하다든가 좀 비린맛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미꾸라지는 보통 우리가 밀가루하고 소금 넣고 만지다 보면은 아마 이제 거품도 나오고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저는 반복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하면 아마 깔끔한 민물고기 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새치내탕 할 때 보통 우리 전통 보면은 우리 고추장이죠.
1: 네.
0: 그래서 요즘 고추장, 시중에 고추장 보면은 너무 달아요.
1: 아,
0: 우리가
1: 그렇죠.
0: 탕 하기에는 좀 너무 달고 네. 그냥 소스로 찍어 드시긴 좀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는 첫째는 민물고기 좋아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하는 고추장 또 우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고추장 선택하실 때 우리가 웬만하면은 안단 쪽으로 고르기 좋고 만약에 내가 집에 그냥 고추장에 탄 것밖에 없다 싶으면은
1: 네.
0: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고추장을 절반만 두르시고 거기다가 네. 우리 된장도 맛있습니다.
1: 아, 된장도 네. 함께.
0: 예, 네. 네. 훨씬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럴 때는 우리가 된장하고 고추장 저는 1대1로 조물조물 해갖고
1: 네.
0: 너무 달다 싶으면 된장 좀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된장이
1: 네.
0: 많다 싶으면은 거기다 우리 고춧가루 넣으면 돼요.
1: 아, 고춧가루.
0: 예, 이렇게 네. 넣어서 제가 조물조물 해갖고 무치셔갖고
1: 네.
0: 쓰면 괜찮아요. 그래서 무칠 때 거기다 저는 웬만하면은 생강하고 물고기다 보니까 보통 다 찬성질이에요, 성질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중화해야 되니까 거기다 저는 생강하고 말라 다져갖고 그리고 된장하고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 이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그래서
1: 네.
0: 예, 전부 좀 무치세요. 잘 무치셔갖고
1: 네.
0: 우리가 예, 기름에다가 먼저 볶다가 예, 먼저 예, 고추장을 볶으면 향이 훨씬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볶다가 우리가 거기서 또 감자도 볶아요.
1: 아.

0: 같이 장에다 볶으면 돼요. 아, 깨질 정도로.
1: 네.
0: 깨 볶고 나머지 미꾸라지는 나중에 끓을 때 넣으면 돼요.
1: 네.
0: 그래서 그 볶다가 우리가 그 국물 넣고 국물 끓이다가 네. 미꾸라지 넣는 거예요.
1: 아.
0: 아마 이렇게 끓이면 아마 맛있는 제철탕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철탕은 또 내기가 네.
1: 아, 그렇죠.
0: 예, 내기가 들어가니까
1: 네, 빠질 수 없죠.
0: 빠질 수 없죠. 네. 잡내도 많이 잡아내고
1: 네.
0: 끓입니다. 그래서 저는 끓이실 때 국물 좋아하는 분들은 국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1: 근데 네.
0: 저는 웬만하면은 내 국물하고 우리가 그 두 자리의 비례를 맞추라고 싶어요. 국물이
1: 네.
0: 많이 너무 썰렁하고 깊은 맛이 없고
1: 그렇죠.
0: 또 너무 깊으면 또 너무 딱딱하고 해서
1: 네.
0: 그 암이라든가 배추 같은 정도로 대체갖고
1: 네.
0: 그걸 다져갖고 넣으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시래기탕 해드시듯이
1: 네.
0: 예, 그렇게 해드시지 우리가 시래기 할 때 그 국물 대신에 우리가 네. 아까 세친에 간 그 국물을 넣으시면 돼요.
1: 아.
0: 예, 그러면 아마 안 드시는 분들도 아마 미끄러기탕 아마 좋아하실 수 있을까요?
1: 그냥 네.
0: 찌개 먹듯이
1: 그렇죠.
0: 아마 여름철 동안식 아마 이거 훨씬 좋을 거예요.
1: 네. 그래요. 평소 이제 탕만 드시고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0: 맞습니다.
1: 이렇게
0: 예.
1: 드시면 누구나 또
0: 예.
1: 네, 가릴 것 없이 다
0: 예.
1: 편하게 드실 수 있겠네요.
0: 예.
1: 그래요. 이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표고버섯 등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버섯들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름철 보양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네, 버섯과 그에 어울리는 요리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우리 송이버섯도 마찬가지, 능기도 마찬가지, 표고도 마찬가지. 우리 버섯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한국 가니까 송이, 능이, 표고라고 아마 다
1: 네.
0: 입이 배를 내 있더라고요.
1: 네.
0: 주먹이던가 송이하고 능이하고 표고더라고요.
1: 네.
0: 아마 한국분들 엄청 많이 드시고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도 흰별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1: 네.
0: 아마 버섯 종류를 다양하게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경량이 있으니까
1: 네.
0: 또 제철이다 그때만 나오다 보니까
1: 네.
0: 재배가 안 되니까
1: 네.
0: 먹을 수 있는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송이버섯 가 다양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표고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네 이제 버섯도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좋은 보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버섯도 이제 죽을 네 끓일 때 넣으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요. 어떤 식재료와 같이 또 곁들여서 만드는 것이 더 맛도 살리고 영양도 살릴 수
0: 있는 거? 까만 버섯도 넣고
1: 네.
0: 아까 우리 하얀 버섯도 나오지 않습니까?
1: 아,
0: 하얀
1: 네.
0: 버섯도 넣고 또 파란 채소도 넣고
1: 아,
0: 그 빨간 당근도 넣고 해서
1: 네.
0: 다섯 가지 색상 만들어갖고 우리 버섯 잡채를 만들었다 저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버섯 잡채요?
0: 네, 그리고 잡채도 하기도 쉽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또 육류 좋아하시면 여기다 육류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버섯 하면은 모든 육류와도 잘 어울리겠지만 은
1: 네.
0: 우리 모든 채소하고 잘 어울립니다.
1: 그래서 저는,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 그 계절에 맞는 채소로 그 계절에 맞는 채소 갖고 색상을 맞추러 가고 싶어요.
1: 네, 그래요. 버섯으로 이제 그 샤브샤브를 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0: 훨씬 좋습니다. 예.
1: 네, 어떻게 해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제일 좋은 게 버섯 전골이겠죠.
1: 아, 버섯 전골.
0: 예, 네. 버섯 전골하면 맞죠. 근데 버섯 전골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다양한 버섯 다 구매하시면 돼요.
1: 아, 다양한
0: 우리
1: 버섯.
0: 우리 시중에 나가면 네. 버섯 종류가 많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뭐 동 그런 것도 버섯 맛이 나요. 그래서
1: 네.
0: 그 종종 저 모든 버섯 그 직접 계절에 나온 버섯을 몽땅 합치면 돼요.
1: 네.
0: 그래 거기다가 서 우리가 또 다양한 채소라든가 그리고 또 버섯하고 두부하고 또 완 찰떡궁합이에요.
1: 아 두부하고요.
0: 예, 엄청난 궁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할 때 버섯 전골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두부를 넣는다든가
1: 네.
0: 채소를 넣으면은 우리가 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섯 전골에 고기 완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1: 아, 고기 완자요?
0: 예, 고기로 완자 하셔갖고 뭐
1: 네.
0: 닭고기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버섯 전골이 어느 정도의 다양한 버섯 넣되 거기다 우리가 두부도 넣고 고기 완자도 넣으면은 아마 훨씬 영양가가 높은 아마 버섯 전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버섯 전골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시도해 보셔도 굉장히 또 네,
0: 예,
1: 다양한 좋습니다. 맛을 느낄 수 있고
0: 예.
1: 네, 또 좋은 보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오늘 소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비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여름철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린 보양식 요리법이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앙군사위원회 정책제도 개혁사업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군사정책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자. 2018년 11월 13일. 군사정책제도는 군사관계를 조율하고 군사실천을 규범화하며 군사발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군사정책제도에 대한 개혁은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두개 백년의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정책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사상을 통일하고 자신감을 굳게 가지고 보조를 맞추고 실행에 주력함으로써 군사정책제도 개혁의 임무를 잘 완수해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 당은 정세의 발전과 변화, 당의 역사적 사명, 인민군대가 짊어진 직책과 임무, 그리고 군대를 건설하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특징과 법칙, 있어 인민군대가 그 성격과 취지를 영원히 지키고 타승 능력을 향상시키고 승리를 거듭하는 데 중요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방 건설과 군대 건설도 신시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신시대의 군사 정책 제도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국방 개혁과 군대 개혁 심화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방출시키고 강군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며 군사 경쟁과 전쟁에서 주동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정세와 과업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해 시급히 군사 정책 제도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군사정책제도 개혁의 지도 사상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지침으로 내세우고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깊이 관철하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전투력을 유일한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군사인원의 적극성과 능력을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 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 쓴 이 작품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지요. 제 접시와 나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좀 전에 집안을 둘러볼 때 하이디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보아두었던 겁니다. 잘했구나.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이디는 식탁을 살펴보고는 얼른 찬장으로 달려가 작은 접시와 컵을 두 개씩 갖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런데 넌 어디 앉지? 하이디는 화덕으로 달려가 다리가 세 개인 둥근 의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너무 낮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 하이디가 먹을 수 있도록 빵과 치즈를 놓았습니다. 자, 먹자. 그리고 할아버지는 식탁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디는 목이 말라 염소젖을 단숨에 꿀꺽꿀꺽 마셔버렸습니다. 어떠냐? 염소젖이 먹을만하니? 지붕만 만들어 놓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둥근 나무를 잘라 판작. 저녁이 되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전나무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때 휙 하는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산 위에 흩어졌던 염소들이 피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하이디는 크게 외치며 피터가 끌고 온 염소떼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새 친해진 친구들이 하이디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흰색과 갈색 염소가 할아버지에게로 다가오더니 손 위에 놓인 소금을 핥아먹습니다. 할아버지는 염소들을 번갈아가며 상냥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이디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 염소예요? 두 마리 다 우리 거예요? 저 우리에서 자나요? 그때 하이디를 날려버릴 것만 같은 아주 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이디는 서둘러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하이디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밝은 빛이 남아 있었지만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어 집 여기저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서는 전나무 가지가 부러졌는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하이디가 무서워할지도 몰라. 하이디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는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다락방에서 하이디는 팔베개를 하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습니다. 즐거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 빙그레 미소를 띄우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달님이 구름에 가려져 어두워지자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차미령의 안개.

잠깐 쉬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보일 때 행복과 기쁨도 찾아오거든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아직 노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치나 한계를 만들어서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네, 알코올 의존자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학벌입니다. 나는 그래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나온 내가 날 무시해?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그래, 내가 가난해서 고중에 못 가도 전교 1등 했다. 내가 나보다 실력이 나은 게 뭐냐? 술이나 처먹고,

내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 쓸데없는 소리 말라. 나는 이래봐도 명문사립대학을 졸업했다. 로 자존심 다툼은 끝났습니다.

네, 가족 간에도 무관심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간의 무관심,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무관심이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것보다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가 원치 않는데 지나치거나 넘치도록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은 되려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我爱你中国 함께 감상합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逛个养生厅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爱让我从此不爱，爱让我重复伤害，抱紧你忘记我的爱，爱爱爱爱，爱让我从此不爱。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让我继续等下去，等你等到我心碎，星星暗默伴我醉。

0: 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纵横台FM91.4，延吉纵横。

0: 现在是早晨7:30，人生没有彩排，每天都是直播。新的一天，请开始你的表演。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